0: 도도 대 칠레케베 샹살라자 중국카 된다. 휴제 치체 다인동 지 파르동 공제 치체 지지 체가네 치체 동부 체가 바라 공제 치체 안에 된 바라 대타라 된다. 예나 말에 홀롱제 마라 녜레 시마토 말에 호텔로나 리바 초문동와 동 전입부네 로라다 저와수 성현련 대비 된진 장세비 녜레 세지 냐체노 만타라용 메이돈에 까마 선체장 디고바통 테네 야론에 마트 서르다 까마 선체장 디고 데트라 제선제 예네 야론에 루폰 기체체나주
1: 버당 실루소리 용루다 송던제위 니르 규탑당
2: 정처 칸다 디송 히지니
1: 地塘冷端农尼林门儿月。新鲜南巴，大大姐姐新一班呢，康给龙城街地塘冷端西边来进的嘞。新南边地塘冷端西边康给龙城新角儿个时候。俺最姐姐吕三年姐地塘冷，三口儿写进月。
2: 姐姐，俺最年轻了，多难西角儿嘛几班农若。

대양 사빈 교기 가르당 로미 자유나 디르 냥이 여마인 희송바노인 로링 갑차당 이마담네 망초지 치급수토비 유자제 르힌라 론데다기르 베제 이마담제 본카가 무장장 징니 쵸당 쵸니 자이버 폐지신여 원장기 쇠남 도지다버 치리 정인제 법용 신용 명킨

0: 매션 너 조노당 채소라 뉘지 동기자 뉴스룸비 경귀 유인
1: 매션 응고 시즌나 난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 난귀비 샤와 가이킴부히
0: 나마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0: 中国南北共产党对待内蒙的人民进行了个事情，俺们家人这个人，但大陆呢，别以为金州当年龙武顿就对俺可以录音吧？当龙武顿就对俺人多，中国共产党给杨大比新旧无多，甘州三头了，南沙老五大比彭吉秀呢，别就没来看个妈妈那人呢，第七大顶别错了着一日，可是甘州三头个人龙迭代给别就彭州的公派了，帮不新开的热些呢，龙庆当年轻的地位将，对人得到老人的错个。 新通关去些印度人，但龙武顿就一下个人多，龙池个这样刚日打砸汤，得给三眼个没打，天那个太久的形容满足着，清仓都学有的啦，宁池节八美热热个，白酒三头个捧酒打，满足于这些新头郎个一切，得来了，但是我们做的那个，俺做你们的人来吃点那一呢。 白起为金州当年龙武顿就对俺可以，米色个林子黑银黑，林子的能到白金龙池银池来看家，等会银池下家拿了一脚的，插起边给给能给这黑金老早啊，给点大拉大，带去到白金龙池银池来看，看给林子将工资黑金老早啊给，将做品种人点着月，但等来给人的娘到龙池节送养的银池节八美了点呢，龙武顿就对俺第一能到。
1: 别让就多干着的，也就干着，第一，第四干着想要每个，让你学习人，给那么你更看重。公干不上。公干不上。
0: 那是给那么你所属的对策，只要全部等这个了，大多按住给联系点的配吧，赶紧去学习人，谁来他同担保，按住给那么你给他所属，我这多对接，哪种难？
1: 啊，人民等大事个月。
0: 那是。
1: 俺呢，就当国家解决钱了啦。俺呢，本身人民的红利呀，来个解决。
0: 俺听
1: 得见，俺那就有句话，他那个这个人家，这个人家，这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他那个人家， 내가를 쇼 네 내지를 가르쳤으나 디바 느리다 연어는 매개 낭사 라소스 가르쳤으나 디내기 내가지 타마기 임부이나 니도 잠이 찍을로래 양아란조 디내기 편점에마 룽지래군 낭다 이래가 제진 아니 다도 봐도 가르쳤으나 감개기리 되나는리지 숨지사 다 연어는 기교다 라소바 사르교소 디내기 내가지 니드네데
0: 라서 제라 데겐데 나라이나 토 담보 데나로 레그 제디 잠바 고니 나주 가라타나 덴데 레가도 소소그지 당가시니 룬치다 닌지 그 샤야 데나 효바이나
2: 어디 데도 덴데 르샤 직동 국제 데 챙엘로야 본조 닌지 리운데 조그레스 아니 조제 다 벽에 그 선주
0: 라서
2: 선주 냠가 여러바 어디 소그레스 아니 갑데도 안줄라 프라톤제 망찰려고 잡차브
0: 라서
2: 페네야 갑디다 우연장 구슝 아버들이야 니슈부제 아니 민가치 본전을 붙이면 통계에 드네다 부응하시 따로 나스 제야 니슈부산다 보신다 강으로 레고 잡삽된 게 지리사 아니 나다 내 클럽도 아 슬픈 졸라 아니 있다 즉 레거스 때문에 깊대 수수자 아니 어 제야다 우연장 아버 가리스 제제 레고니야 용거리스 아니 레고니야 주변 나로 대야 지규다 진짜 이제 당수 다디 이제 대 순교를 이제 다디 가수로 칩시기 아니 지 미럽 가세를 다 간수 미럽 가세 지 자지기도
0: 나서
2: 원대세 다 칩시 다
0: 칠레도
2: 칠레 간데 인가로 다 어찌 참면로 아니 원대세 진짜

0: ཉིན་རེ་ལ་གོང་གོ་ཙུ་བེ་ལོ་དེ་དབ་པ་ཅེ་ཉིན་རེ་ལ་གོ་དེ་ག་ཚ་ལུང་སེན་ན་འདྲ་དབ་པ་དོ་ག་དེ་ག་ཕོང་ཅེ་དེ་ནི་པ་ཅེ་གེ་ཅི་མ་ཅེ་ཅི་ག་ལེ་ག་ཐ་ཤ་ཡ་དེ་ནེ་དེ་འདྲ་བ་ཡོ་སེ་ལ་པོ་དེ་ཐ་ཤི་རེ་ཐོང་དེ་བ་དེ་ནེ་ཅི་ཅེ་དེ་ག་ན་བ་ཅེ་ལ་སོ་དེ་ལེ་གོང་དེ་ག་རེ་ཅི་མ་རེ་དང་དང་ང་ཙུ་གེན་དུ་ 초고 디다 모니 소르바 대주 초고 배지 초고랑 그 대야 단데 진짜 그 뒤죠 말에 배슈 년제 잡제 전주 쪽으로 봐 전주 지도 님이 피게 나눠로 콘주 단데 자 진짜 로래 가는 소야요 말에 깨든지 강으로 빈 콘조에 가로 쓰나 달랑구나 동이야 따 찍고 우리야 따 진짜 쇼크 쇼르 다 님이 코 뒤는 지시 못 잡 가르사 소야 되버는 사실 깨지 다 땅을 붙이는 고국 속은다 네 강으로 뒤 비게 나라도 미게 접체 타른 사체 게 요구를 배진 괜찮고라 임비유 괜찮고라게 소제브로나 스케 접체 락젤 레치니 딱긴 샤차브르 콩게 배디 깜빠다 텐조 로스와 케제 미짝과 두어레 제도 콘 하나 대야 디 드스요 말에 빼는 아주 검밭에 배쳐로 봐 검밭 텐조 미 두스 두스에 검밭 채우래 자 텐조 빼는 아주 그 같은 게다 그 자고 대상 자손 비게 자주제 유튜브 가르친 된다야 예지 깨름도 요 말이 자지래 요 말 자람지래 요 말 그럼 자람 다 대셔 자람 도와 먹고 도와 진짜 아니 지 단다 가르수로디 산주로세 된저 자가시라 요 말이 알레 산주로로 유나 미지치로 마치 이제 깨마제 바소래 깨 좀 나눠서 거두어래 어 언제 차진 조부지리 딘데 단데선데 땡원도 딘데 요마레 타이네 디도미 상문로 비차샬이야 배심주 시브레샤 겐베 충티 질르 뭐진데 능그리 디도 다 튼디 십주하레 참부 십주하레
1: 겐게 따따 네지 소연도 잠바 안쪽 근거니 시나 당아이나 구치노 시브던데 로고데 네게 셈나노 진쇼세 겔랑 따따 듄게 근데 팔린지에서 든지 세요 되잖아. 만족 세나로다 자자마도 뇌부대 민들라 차지 민들라 대외자 직 돈요 매바 든데게 남바 든데 진 로고도 다다베 폐제된 친자네 다다 만족게 이제 닌티 달롱티라서 방 안주 레가 되는 지 저디 잠바 든데게 유렌지 유뉴에 변화다 게 남바 저거 든지 소용 되잖아 마도 꼭 본주대 체자네 안주로 지 근데 다 든데게 배 항상 거야 근데 남바 지 레도라
0: 배차선 디 젠드슈아 도르와
1: 나서
0: 먼저 년진의 차샤거나 파블릭 투고서 독도 전부 찍혀 디미 찍혀 우리 빨리엔 투자서 바르바티 겔 찍혀요 그니 같아요 말 지금 곧 와서 지금 이게 렘고다 팔려지고 그래 다 당라 다 그러자 나 당라니 보던다 지난 주디 가르사 계산 연결라 뜻한다 가르사 단다 알아지다 본인이 뭐시라 돈이요 먼저 다 그래 당라 티치도 당코 자 학부터다 진짜 까야 미동아 작도 저리 아니 일렘저 어디 그게 저 하고 심자 쿠고를 시치직 친제 되는 맛도 난데 손 근데 자기 진짜 민두
1: 나서 나서 대제라 게 잔졸아이나 닌도 제로라 드드게 베주마만 군체 롱치레 코서로 콜라 데데 데날페 연데 잡아 데데 간저게 지드파야다 야메나 데데 게 양거서 칸게가 롱치데 다녀마 마시 칸게가 롱치데 지도고자 자주
2: 로트발라 Tiene lota ranki ta sumba nese ani nuso min pyoje pyo mi ma lungri le gus yore sido tu che ne ani ko go tu ya ko tin jar ta dine di boru le gyurim lu ji cha sha bi ne ta di ngaran chu bi mi ki lo ne lu che ta ta pa tu ji bi ne ngare sam na ndri sam sa chi tu pe na mi le cha sha bi ne ta ngara zo bu man sa ta la so ba yuk sha che ne ba si be du shu nyu tu tan me tu di ne gembe tuyusi ne ta yana wana karisi na tanme tanma laso ba tindegi tuzo chiligi yorba tiik chani nga tu pina nyedon kya mi guyu lola
1: gembe
2: ta nga razo pinjo nungri legun di tang

0: gyurim ginar. Penna lungri tangpo meba ne yueba. Shiba. Ti meba ne yueba ti karisna ngurunga gu lo ne tsi. Shiba. Ta ngurunga gu ne an ti ne pigya lu ti ti chiina. An karisna dun tungu. Dun tungu ba tu shibu ya jumzen tso ti karisna. An nga razo rojo goyi. La sopa chi. Shiba. Ti ne gubju kogui ba tu jik siya gu yorba. Siya gu ya di jumzen karisna. Gubju kogui ne chani nye donna ba tu suma karisna. Turib jie buriba. Turib jie judu yinbi ina. Penna nga razo shiba ina. Lungri ni di chasha na. Tengde nye siya di karisna. Pyoki. 신별레시 센터 나타르지 신별레시 나타르지는 예돈 다 내려올어야 뇌수 그란 그 뒤뒤기 조양 칩스 주기 그 가르에서 리량친 별레야 돕시다 피 피네 아니 표기 인지다 인지기 겹제다 제가 비제다 예 라서 말라 디트 교스네다 다지 마다외 차유 뒤이면은 되는 신신자네 예배제 신별레 신잔다 표기리시 딜라다르지 나더 체내 니도 야미 치글 다 당배 나는 인베이나 아니 그뒤뒤 기격 가서 룽진인디 직접 주네 변조 미마 룽지 레군키 참게 룽지 녀서 초생이 남도 티 낭지 엔급 뒤뒤 가서나 미슈다 두슈 미슈 신다 그리토네 카르에서나 베룽지 기다 니리 자자래야 자부가 되게 기대니 가르스나 도선도네 티제네 시부중도 독체니 그리고 굴렀다. 진에 양 구입하도 제고야 좀 생근들에서 군에 체니 임배는 나도 자게 돌아는지다. 그 뒤뒤 가르스나 농지 예배 이내 서배 이내 협정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년지도 뭐 자자는 그 뒤뒤 개념 지난번에 된 게 양은 송가톤. 나도 농지 예배 이내 송가톤에 송가톤에 뭐 이만 개념이 양은 늘빈히 늘동이 나서 버틴 데 기죠. 이동 잠이 굴러내 숨체네 아니 임베 제단 룽지 다닌지 디카르스나 자제도로 숙침무지 만조 변중 룽진 내군 급 뒤뒤 임베이나 룽지 기참 시어로 봐 자게기 니 벽에기 니 감계다니 감계티야 급 뒤뒤 가서 이돈 잠이 찍네 다 주비치 찍네 그 똥고 투비 님은 되게 내숨지 남신 가르스 송가티 마다 괜념 바로 요 말해 괜념 니디 달려 디네 신디 내돈 군이로 아니고 자제 되걸로 다다다 임비는 거라도 룸지 년지 다지 가르에서 소소 라도 안에 녀야요 라도 가봐도 다야요 근데 고 피게 돼야기 두 사바지 그리고 도체니 배지를 제나 두 실리 제나 삼사지 또 제네 안 감게 룸지도 되기 이 자는 거라 숨는 신세빈 너만 임비는 거라도 사세계에게 나려야 감게 뒤 가서 책동 급격 된지 된게 류다 당비치 찍네 식동 국제 교수 자제류 나중에 그때 좀 소지가 또 노출지다 그래서 디디의 가르스는 감기 농진 쓰기면 참되게 그런지 그밖에 제네 코트 디디도 예범 하지 그게 나는 여러선 시조리 생기 난난 가만히 쉬지 않아지 쓰기 시집이 생아 집이 생아 유비 전에 아니 지기 선주 아니 제가 쓰시다 아니 디 시리리 때 제가 쓰시다 디네 손체는 아니 얘도 야미 찍려기 가르스는 아, 다주베 세진님도 다다봐도 이나 감기 룽지스 체네 보라 천남지기 동네 땅체네 비계지 진대지 꼭 비계지 기운 다다다가란도 되게 다로 인해 표현을 시외 증도 땅체네로 준주 정하고 이제 디기 낭네다 나란족의 표기 접시 인해 이제 인해 인해 이제 지도 좋아 나서 비계가 아니에 그런 식 디 낭네 추네 추디 즉 세전 만변 안에 추세 롱리 차샤디 비제로 치네 비제 규림스로 된대지
1: 제나 게게 다다 페렌테체는 좀 백카세 버튼을 해봐 마진네 예만네가 좋다 로요반네 아니 달 다시 라스마 메베 다든데 칼레칼레즈네 나중아 고군 듄라 타리토레요나 마마라 왕웨 롱체스네 된가 좀 외서 때도 잠바 나중아 군이 좀 버발라 근데 제야 용데 좀 듄치로 자치오 고치로 다든 좀 마무지로 롱치 때도 다데베 간르바 다닌체 외서 겐가 소문나지 자치 장알레지네 다비나 단데라 나 저거 롱치 때 나 저 다지 베지 메리카 그마 라데지 네바데 컨네나 지 존데나 당한 저지 신로 코네 연난자 야나 종체 게 연난자 까데데 그 롱치 네바 데컨데 제나게 텐달라 제소나 체크 룽지 텐 담보 고용네다 체크 룽지 라카테디 컨데나 지 레완다다 야미나 레완다 컨데나 요뇨엔
2: 다 디레샤 메 제가 텐치 도 둔주 돈란데 진비유 디두두 총어 담규디 겐소나든 라샤닝 디 제디 유나네 당란나네 셰그도와 디두디 니모젤 땡그도 땡두자 다 망조 되게 디 룽지 디 까마 카세톤 디 차차 레코르 능금도 냠부 협직

0: 제제 가서 동전날 밀파주 민도 다 따셔 가셔 장면선 리선도 지금 맞춰도 된다 따셔 엠세 왜냐 협조 용고요 아니 룸리사 때문에 드네 제제 가서도 항상 해야겠다 뉴바지 빼셔서 룸리스니 디 그게 사르제 죽드네 학벌도 미릭 튠지 도대니 돌다 제제티 원에 생각 잡지 못부지를 생각도
1: 나서
0: 이제도 망조게 가보시오지를 능 요르바
1: 나서
0: 전에 안 룽진 된주 간이야 된전에 저 남도 나를 지르리 유지하래 룽진 것도 참자 교수로 그래 룽도 소신 거요 나 전주 날 룽도 소녀래 다들 세가 다 된다 생각에 룽도 소고요 나 거기 다인 저 로살 룽진 매나 하람 직 내주 전부 직 체대배서 체 그래 가선 되도 직 남다르 된다 제맞답니다 된다 싫었던 것도 빼서 네가 됐던 것도 단다 종계도 하고 그나저 배맥이 냄새 난 배맛에 냄받은 것도 나간에 나한테 직전도 전부 협직에 전화 준 것도 근데 일단 농대사한테 협직 가능했던 거 유나서 뭐도 제가 하고 말해봐 사실은 여보지 연유여 말해봐 일단 농대사 배맛에 왜 죽전부 다 먼저 뒷전시에 지금도 니똥 주미 제르 근데 로틴데 제르 지난주에 계산연된 라체 됐네 다 콘도 가로치 만주 되게 다 사질이야 젠디치가 침벌이 다 젠디디 개침을 쉽지리 디나로리야 총주디나 원구견제시도 코 난다가 아주 롱진 레전나는 겐초메도 지라 숨다 튀고여봐 숨다 장제 숨다 배통 코란 디나로리야 좀바보리샤 니엔지가 시라 튀고도 주원 예직진 제총대 좀 제아돌라 가창게 숙정버리샤 야구 쉽지하샤 아니 간주 간다스는 코란 배 원구견제 그 고무제외하면도 라브란 드라이어 말아봐 어떤 롱진 년제 장제 와 딘데 통바 디주고 말다 망고 충샤 죽어도 대상 안 줘도 저도 냐마 농비낭 되게 잠스 년제 다 뒤에는 저 링넴 브리 레세 벽고 투벽고 폐제리 망고고 삼로르 대간다 농진게 오네 야보 쇠비이나 오네 편도 다 돈에 편도 될 체르마도 충주 말했음 것도
1: 라서

0: ge jang chol la ina ka te de tho tham po che ke lung che ko ya te ta ka te de kan re na ina na
1: ta tu si nge son ro di ti ti ri ta ji ne ne jang zhen ri jang zhen che ne jang zhen ya chong se son ro tin de gu gu ri ge bi de ngan zu chong zu den zu xin bu se ye ya ma ri ne ya lung ri ye bo ji le ya ma dang ngan zu bong zu lung ri ka di dang ba yin ne ne zu chen su zu ge lu yin ba yin na ni kong zu ki gu wa ar chin chi 진짜 난조르디르지 장다티 지기 신규다 도규멘다 와 가서 가네 가서 지도기다 신례다 돌래라서 폐게 컨트롤 인지니어 컨트롤 밀라서 저도 시도 두고도 와 지인디 이미나 룽디 딩 아주 가르스네 그 뒤뒤 전에 나랑 면에 사실 지기 밀론 지기 또 지기 봐 나라도 지도 15 폐게 줘야기 아니 남바디 디나네 가르스네 구디 인지 구디 안도 달라도 당부도 다 당부를 지디 인지 되어 말아 차관이 시다 통해야죠 지는 로에 주고 말아 봐 다들 내기 가르스네 그 토 당마기 도시에 진중기 지기 나라이 미네 대바 지기 라달로 야즐리에 체니네 선주로 지 비즈비즈 딘데 그 구르뇨 사발레고 다야나오나 지기 룸리레고 다딘데 아지 다디 지기 딘데 가르스 그래 진중 알아야 딘데 지기 제투베가 딘데 그나 내가 지촌 차나 아유 삼산 차나 냠베기 딘데 기타 마음을야 가르스 소소 딘데 지기 포상소 딘데 야 장요
0: 부산 갈란난 징키제도 메노 답제인세 지게 나만 있던데 소인데 저방아자 파이 된 조사라 요레니 네 아마라 로시네 드레 요마 만보 쟁가조 던카라 용고 그르발라 아주 양 용고 근데 덤보 만보 거야 나 덤보 거야 안데 네 간서 나 룬티 친주데르 티키로고요 나라 지보이네 아니 지금 로사다 야미나 야 카트에서 그래 간서 추추야 드네 메사크 사자를 카트에 드네 갈 아니 드네 녜 데데 잠 코 간서 로빠지 메베 데만도 소소죠 그 진고 그 레가지 레 데데 잠 갈레 카보다 드네 니문 여보드네 용고노 코 간 로빠 난시지 야미나 차시히 요레 야미나 제제다 로 야미나 리네 코네 드네 시데 잠 페 로빠지 메 나와 드네 지 용고도 라서게 다 룬치 그 다 깨 돈에 여 버려 봐 닌체 있는 건 저기 지 닌크 돈에 돈이야 여 버지 드르지 차대 여 봐 닌체 때다야 되면다 롱체 다 만자래게 제반자 지다 양만소 남발라 헨토세난자 양메나 지 만자와 그 삼빈라 그 고휴 근데나 시오연 게체 닉사나 양거스 겐텐달라 토담보 간 저기 닌체지 내가 던지지 챙게 인데 잠바 닌체 때 레드 잠바 다 뭐마 매번에 다 여버지로 봐 대바로 그 바가가 미츠 소마케 링차테 근데나 지레라 까테데
2: 창매 가버스 쉬는 거래 가서 년지 나로를 간주 대두 됐어요 그래 갑대두 년지 추고 소단 레버리 아 대내 신뢰게 체리를 레버리 어 간주 유소 좀 드릴 때 신뢰 간다 딱고 유메 진짜 레버리 심제 초단 레버리 진짜 그 체리 저도 먼저 그 가버시 붙는 것도 달 학바르도 지나라 차전 줄만 진짜 때문에 봐 저기 가버시 붙이게도 군주 내배샤고 내만 Dem dinde sura akha aje sa
0: chi ya ya ya
2: ta ti
0: ko bile la ta ta me sura kare ko
2: ti ten che tingi sing ge le ji ba cha la chi mengal le sa mengal ta wasum 어 독선 맞어 제제 마세고 제 따티고 숙티고 여러봐 어 나한테 대사 레집 가지고서도 걔한테는 네가 참을 했어도 진짜 최소 먼저 배게야 어 민데 지금도 다 진짜 제 망소 가고 싶을 제 단년 중에 진짜 지금 아주 빨래 제 즉소 윤두장 아니 지금도 봐 윤종 다 팬토고 두스 이제 단단한다 등급다 되면 야 말아봐 어따 뒤때때는 잠도 통구도 응어리 통구도 점블링 내주는 친구도 아니 시주는 하고 것도 다 시주든 좀 세부도 다 단도 지난 좀 잡아지도 과대부 속고 것도 어 과대부 속고 것도 되는 안 좋아 편도 시작도 이제 빼면서 왜 그런 것 같아 뒤 가르쳐는 이제 나란 좀 배우게 뺀줘 피게 내리 잡아 대신 그 링네 무슨 소리 나 이내리 학벌도 가르쳐나 미리카 벤주 린디차 대신 린디스도 와 어디 차를 빽 누워 태어나 빽 차에서는 그런 데 동안 나도 이제 첫째 진짜를 또 인도 안에 즉 빼나 따버서 좋아 어디 장난 그다 미세게 삼진도 콘도 하고 어 미삼도 했던 것도 왔어 삼도 돌이야 다들 그만해 숙청부터 모두 안에 괜찮아 샤니엔 그 주르베 단다 비우다 어 단도 게 싫을라 유럽에 단다 하고 들을 쓰기 면허신이라서 겐 변조라 유럽남배 되네 겐 대왕라 유럽남배 땜진대다 쉬부여다 나 잠나지 두두 장 잠글라다 지나야 맞다 두두 뒤에 동지서 체리 관계 우진대 유 아니 나 코로나다 언제 또 따라서냐 예 랍데 변조 가능 즉 친도 스텝 가르카르도 따서는 어디 알롱아 종화는 강부터 주시베 대관한테 경하시도 데미 소저 자담 바마 칸제 이주 졸라 칸제 제가 니체 나잘 틀려 괜찮다라 스트라인 베스 인체 왔다냐 항상 레샤 만주 뒤도 단다 자조나니 여러 봐 괜찮아 괜양존라 데네 괜룬줄라 괜템디라 괜찮발라 다 콘주 쳇자 뒤 뜻 민데 제제 창창 그런 거 고생 줄로진데 순구도 그래도 견디길라 산이도 대수명대 요래 다 걔가 버르지 토마손 가르쳐 버렸어 제 심자 지구도 딘드래그 미토 나도 안에 대도 내 대물 가셔 교조 디나노를 예측 간다스 다 디체 봤어 즉 딘드스 그도 대개는 간다래도스 그런 대가전력 내 대추 현재 군주 제 유체 말이야 휴제 당원에 안 줄 내가 당원에 대 적고 도왔어 주주 좀 재산 뒤도 가서는 농진 년진이 왔다 빼면서 들으자 단위에 대다 빼서 제 농진이 좀 즉 휴와 먼저 대도 전화 줄 때 우지 우신한다 완치한다 먼저 되게 천도를 즉 침벌해 천도네 자야를 침벌해 자야나 주도 미장 지난 침벌 땅 안주 전주 휴고 와래 밖에한테 고래나한테 대샤 디 레드 유즈 비가 개샤 개심 쉽게 대샤 전주 쇼도 디 알레틱스 쇼다 쇼도 파겐디 디 세게 메시 디 쮸는 세게 메시 알레틱스 쇼다 나 저랑 감 교사서 아주 디 책을 쓰도 어 디 센데 야 말지 마 로그 메시 다 디르샤 쇼페 코 쳇쳇쳇스 랭거 유사 장다 고주고 왔다 드네 쳇쳇 권다 쳇쳇쳇도 니고 유사 다 딘저 니고 유다 오늘 나랑도 싫음 마 망조 처리야 침이나 내 메시베 군조 저기 잠세를 집에 치기도 내 방가시에 내던데 돈이 방가시에 그 뒤 박엔 지게 룽진한 게 선주 돈부 돈부 제 시에도 뒤도 이라크에다 이라마 집에 군을 레이잔전 겁대지 저짠 시에도 뒤 한자 진대레스도 장 관다르시 선주 때대지 아니 브랜드 저 보면 배치 자저 급주 고군 오신게 차장 셔야도 브랑아 교단제 제장 룽진년 리스년데 제 가르소레 내선데 제 땅 아니 지 차샤 어 미망게 대자 던졸레 보면 단도 너 체르마도 충주 말에 섬상 삼데 고구도
3: 개나기 소는 이제는 빛나 차샤 땅을 한 줄로
1: 동진다 인지 집에 뒤인배네 대가이 만족이 가르스나 리니 초와 라소바치 피송 초보로 하면 그게 이네 집에 그 뒤에 인배 이네 니 가르스나 신도 만족 가서 저불리도 다 저불리도 인배디 찍이 인배네 다들 대기인 거라서 참이 안 좋은 거라 계속 빛나 뒤고 근데 그 저불리 했으나 빛나 거라서 표현을 인배네 니 저거만 보여 신구이 가시 있는 사마초 다 딘데 인디 빛나 가르스 사마초 같은 데 이네 렐루 총배 됐어
0: 맞아
1: 그바트 카시에 가르선 거는 지불 해야 되고요. 소소다 그 가르선 아주 양보 좀좀지 야매하고 주강사다 자강사야 나오나 지리 야르사 군세스 젠도인 뒤인데 참도 지불 해야 나서 그 룸리디다. 그바 룸리디다네 아니 룸리디 그 초보 가르자서 직 그 계자 싫어하다 지 제로스 이 그바다 나란 주신 지 소소 신하루지 마기베 그 로바치 진에 지나는 교육을 가르려 그랬으나 되기는 진행 계시 선교하고 여러 개나 선교를 표현하는 구세고 하고 대장도 마세 고란조라 임비인데 이 서신 중에 좀도 비나 오나 조과 중에 좀도 제가 라서가 가야 로지 요하로 받는데다 그죠 대장도 마세 고란조라 임비네 시자서 봐 모두지 시주서 봐 모두지 디나네 시주 사바인데 콘주 시주 컨트도 콘주 뒤도 시주 시도 제네 소수기 내가 다 소수기 가지 내가 제단다 제대로 누가 당치는 소수기 용법 사다다 나서 같은 데 아니 디네 주불에 다 년디 돈도 나도 다 진짜 년디 통마 대용도 된다 알고도 진단 간갈 요 말바 협계에 충중시 봐 다 이내 이면 년디 뒤면 안 줘 다 뒤리 배디 김상지를 여배 있는 김상지 난 배디 자자 강진 현다 강가로 요 말 나도 라변한 데도 임비 노트엔 최장종 주요 검은 장소는 축도 축도 땡기리도 다 뒤나는 배디 부강가 뒤나 주제 지대 그러면 뒤뒤 다 뒤나

0: 지금은 개발 기도요르스 도르디네
1: 내가 도저 게나바다 지나양 안조 지므레 제마세네 마죠 농치다 닌치게 므레 제바상 안조 로디잠 하나즈 마망치 카바크 빠제 초리 냠미나지 데산 빠체 데조 양부 데네 론치게 잔드게 시사케 추제 데네 페타 데보 데네 케 삼분 주바 데네 다게 게나 근둘라 소무나지 데네 메바치 농제 조나 데나로 다베 데베 다테 조냔도 주도야 데네 메바타 페타 당아조 야부테네 크야 여바 다도 데만제 산주코 쿠네 초디잠 페타 데보 다텐자 미레레 클라파노라 데레레 여자네 자외 토레지 용디잡 오 다라던 산주지 띵 오야 도가세 나주 블란사 사제는 로초초 침베이나 따 데보 다테네 게나 남바케 뒤체 데칼라 타오 제네나 잔주 로디잡 데데칼레 진네네 체아뇨
2: 냐마 포트알이야 두르와 포트알 추제메리 창단 띵제 도지라 세야지 방조기 근나 송급 차 치도 추치제 공부 좀게 데도 차바 농치 년치 만조대 겐겐의 겐께산된 지나스다 샤브리 다디나 거로지 샤브라 카첸 투야민도 만조대네 파트도 단 추고 단다 모르 갸블로테 다달로야요 가르치오구레 짬바치오구레 마치오구레 차치오구레 가인사나 시름 젠르도 두고 다양 망고 여마레 배 섭사치오구레 이게 그산들이 랑갈이야 사가마르 사가스그레 사가사가 일치로 건너트 봤대 발레소 발레소 디그르세 두세노 두고레 미갈레로 봐 로타 치첸리도 자 공무 체질레스 다 모르네 당라 레오콘께 모르디 야르치오레 모르게라 체질이사 만주르레고 모르테니 베데 랑가 수수도 줄이다 아니 추고하니 근숨 찔레야 잠 응업주스요르다 근숨 찔게고 주네 Lotane mige se shang dan sega gu de dunga de beje gung ni chuk chi su sa le lang ga lu sha lang ga lu bu sa dan ga zu de ne ba de de che da bu de che da de jo bu jo bu guo yu si o jo bu ki guo se de ke zhen bi xi zhi se ma zu gong bei jia qi mi de ge qi zhe gong bei jia qi de zhi lem zhi zu du sheng ge shang zhe ne ri gan bei zhuo gu du ri gan de du zhe du dan da gu le kan de dunga gu le kan du si mi ke du pa Dashtu. Tito kengkasa tenje shanyi konglo tovre, kengwore te nangdai kore yamare. Ta pigay te tu shangke kangbe nare, nyeche danga mindu. Tanda te chino tanda alabuzini. Ponga nyeche ta nyengu mura cha ten, nye pachik ten, kangba nyembo cha tiga nyeche kubche nyebda. Mindu wani. Tintra ta karchiro kanga chimure. Tiga chugo tenzo, aapo, dangra le chakachika lomba kanka ya yore. Chakpa lepar che chalpala mangaj kya haru. Ganzu nyenti leku na sisi zebe ganzu minga yu.
1: Laso.
2: Minga ma chenpa la chigo ma re.
0: Oh, really?
2: Pige. Ah, da chukwa tunzu tenze re, da ganga chenpa re. Ganga chenpa re, ina kasura kwa chik lagar tunzu cha yin du. Genpe legu re, gen ganda shanyi ke sanju tu tenze chigur taas. 인지 민지 라선 주 홀때 뭐지 걔라 말레 자손 가르쳐 그랬어 시름레 망소국 때도 깨지 그래 간대서도 터지 선교 지고 말해 대야 즉 요부 랑가 다 빼내 주 코리오 송교 은내주 가르 유명 걔라 터지자 제제 야 추연제 란주 정도 많이 사 주고였다 저도 괜히 물리자
1: 그래서
2: 나 시부리 상 진짜 시부 유다 간주 동진려고 나는 걔라 걔면 된 중에 저진데 또 제가 다 제바가 봤으면 이제 직전에 단다 뒤동아 녀트도 뺐죠. 먼저야 뒤 계동 된제 자주세 계동 된제 나요.
1: 나서
2: 롱친을 니 니친을 찍 작발력은 찍 콘주 이게 서로 찾아보고 찍 진주 전부 세지래 미지가 주는 주두고 말해 단 내가 가르쳐 동생이 밤을 유봐 밤이야 아니 타고시야 비가 가면 밤옥한테 담 아니 밤옥 비가 또 신자 아니 비가 젠데 든데 쉬워래 아 나 대두군에 즉 내가 전수 걔나 후수 맞을럽 좀 세웠다 즉 단데 가르쳐라 즉 전수야 망부유
1: 지지당 통해서 저 추치에 된저 단데 그 갈래 카보다 단데 지 지류 단데 옛나 따따따 두번 옛나 르발라 본주 따따 본주 지네 이네 까때도 메게야 닌도다
2: 닌도
1: 내가 제센다 때서로 문에 제세야란다 로중 효에 받던데지
2: 파르체 그 배우진 마도 창조사리와 말이 좌우를 내가 가르쳐 난데 창조도 Perjumpa kering semua, kering tipe itu draw mar tu, mata saya aku ngecek tu tidak draw mar aku tu susah sendiri tu, senda. Draw tapi kita cegah macam ni, senju kunjeng nyimpan ni, talung dia sung nyimpan ni, tu pakai yang kurbu risa,
3: yang kurbu sibcah,
2: sibcah kurbu risa.
1: Tiri la.
2: Mangzuo le cewa, pema sibcah ngadu.
1: Laso tiri, jiran mangzuo ke dedo la san. Laso.
3: Eh, ngadu jadi tada kena lagi sung di mana, tu punya singgi tipe ya tidak risa. 就把人家干了工作，干些是不是？你送到银北，那土里，你自己跟那个，你心里可是那痛苦了呀，可是那，农村人家是那啥的，农村来个了，那把什么叫命的？俺银北那通马可是那是，这个生就给他们买个个多呀的，你都讲没，你了，你了的，那你老啥个不得？可是那，生就的地头面了，少少些个多。那是。老啥人了，土里没有说困难，可是那，你。 老三人来干事呢，想不起这个的，多过呀，没多。对那年呢，甚至国家请少少些些呢，这个多。这对于你都你老了嘞，俺爹来公公了请。他这对于你来干了，他都送那种俺做过对的龙井，俺这不是的。现在呀，干事呢，毕竟个母亲在表这些，在过去因为那俺做龙井，他把给干事呢，提拿路啊，走路去啊，他听说些，那三个把人来接着你走，给啊，听着。 这怎么都嘛些？你看着是呢，提起生就提啊，一个大事，手表给了提么个钱呢？你看着是呢，这个老来个了，就是提，俺爹那就过来呀，老来那个有钱，老来个古人，俺家古丫头，然后呢，这个伢用的这个看着是八十几千的那么的，那我让给钱啊，提个呀，爹的妈的呀，爹的赶紧钱是，给弟弟的，但是呢没得的，是吧？家难的，刚刚看着是呢的。 그들그무게폐게진사요르바라서다비나테고디네마카르스나하스네친린린르마두기인스나닝르마루바카르스나나사사네레마게카르스나디치아데텐토딘데도가다디디데게지고겐라콘조이나튜르콩메기데바니유럽데바제주고주난세나앙안조다디지게그나라조기선주기레가치도이네 뒤로 미주적지 이게 된거기 그래 아니 신의 담보도 뒤 진대게 가르스나 뜻대불로 짓으네다 다급 뒤도 가르스나 치사된 소리나 뒤뒤 모래게 차진이야고 그 뒤뒤 짜람이에 다 가르스나 나라서 제당 가르스나 야고요 알아봐 안 뒤네 가르스나 지 소소 요제다 야나 오나 지 대사다 저도 하람찬 딱네 갤하게 되게 숨는 듯이네 문행 아주 숨로다 가르스 그래 그 뒤야
1: 피지지친자도가
4: 北西为金州东南陆军军队后来周生苦逼丁真学

0: 이체 신유 베네수엘라 개용 치도 등미다 최근 중국의 냠지 직접 현조지 첩세 주시 쉬운바 량고주의 안주의 흉접 침묵한다 단도 냠지 직접 현조다 흉놀 현조지 치도와 최적기 내든 최쇼기유 냠지 직접 현조지 최니 흉안인 외소 시대 격주직 주체대 주리다 추 대신 초배 코제소 뇌지 포교토 기교래 뇌지 내주 첩치중도 주주제와 유 제주유
1: 디글레 쿠네 비베 내추 이런 보스완 초가 토담 주기 체니 수초 년지 잡비디 호르무즈 초가 주겐 기 추신 용조 덴케 신비 출람타 레림 시르존 조규 시구시 주바타 덴케 신비 출람레 랑가르 조규 시켄 추신레 대자기 겐송타 제유 겐주기 겐송 토김히 덴게 신비 출람레 랑가르 조규 체네 튠비 죽제 용조 추신기 다완 차장 유켄타 총여르미나 추변제기 랑가르 겐쿠르구 시대 유바시
0: 세계나버초 공세선교리년도 쇼게 바상함라다 렌지원두인 리젠겐 코로나겐 덴진자 메라제
2: 메메다치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3: 메메부치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치
3: 차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도 르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 시키
2: 서초 강 시키 유티 민남 용어치
3: 미지 카키 김지 야게다 퇴문 구비니 중화 미지기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저완 내서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생일링기 공감사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외리 세슈위 팅디리 제이 낭던조니
5: 계시지급 관계

0: 其中一期人家推梦托干过节节月为的南期中国扩制这一台电波的年团来批给给林切不谈中国为的南期一下下轮南这期创着责书切不给你给你偏谈地度娘娘期娘娘那么细恰不切月 계급카지키지균주와군디도외계종고외대남탄중쿠고인냠레탄펜춘뉴진타경체디서쿠기벤조덴보용치디결케칭코조체유
1: 투잡사베
2: 군디동치 대치부처럼 蒙西地区来这南区域南站铁出口团铁东南极的十几三十吨切不提的不过里他克鲁克尼索克内出名七亚拉三拉军电给出口团特别是团员人员呢电价给出通局域不提呢你这里也出名为呢就呢来拉不行命克鲁斯归他提醒他国的地区托走级别全部他出征出击南口的卡些接了电呢出连过个域不他 连接铁芒切瓦金沙南铁平面塔级别严酷个月小白推说出林设计托军托出林间铁车人物月最主结果出于铁克鲁地区铁出面卡拉斯的安铁我就切瓦了西呢年代的小白出自主播没生活科目年是内浪年上车身你是先别出什么事不起的刚汤马的米加扎卡谢个月铁金塔塔你学个
0: 주베출린서지소반진네 대단히 기란기 수조 딩규
3: 바세강기 전이 안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십실기 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낭초
4: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용잠 규비네 대단히 앞인도 여시
0: 대단히 기란기 시부어도 유
5: 시라 주비 지리아 공부 갸뻬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3: 내가 두두 잠바 강고르 쉼비는 류중 용외 마세 탄도야 랑고른 가비 니즈레 유튜브 그랬다.
0: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3: 키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쥐 동토.
6: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첨부 여시.
0: 디타니 튜타 남바군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긴.
3: 류중의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디타니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7: 베이징 롱친 년친 리콩 관계 롱친이 중앙 롱친 년친 시첩 리콩자 베게 레진 주동 시에차라
8: 베이징 롱친 년친 리콩 관계 롱친자 시비 랑이 집에 렌친 시비 랑이

0: Chinna Namado, Luchon Chubu Chumu Yoda, Gunkansu, Chinanji, Dada Ningu Chubin Lin Chin Tina, Bujon Lung Chin Lin Chin Liko, Kangi Lung Chin Jia Sibila in Chibilin Chin Tiji. Dranga, Sibila in Huju to Chuno, Sibi Chubudo, Sibi Zong Yi, Sibi Jundanji, Nasilin Chinson Jaja Sigur, Shala Sijino Duni Ru.
1: CB 周报
2: CB 周报
0: 지난 아마도 로촌 조보 조모여다 들은 거 CB 조보 희비나 슬린 채널라 인지와 그 다녀오여라 로소 첸지 동주여민 꼬다 저희게 지임 인지 로자 총정 총마 다 군휴 로수 조지더라 군휴 로수 조히만가 들라 먹기지 수초 대탕거 로수도 요미나 수초 진저 주른 조힌가 다 뜨거 메요 대처리 되겠으나 요여들라 무시 이래가 저거 니로드 히도 히든 조지다시 되까 뜨거 군슌도 히가 힘보라 요여리지 되까 힘보이게 대처리 되겠으나 최소라 저거 이지도 잠냐 윤자 가든 세르니 바지리 되까 인지와라 군슈 야모나 싱글터바 형안리 로돈 요아나 형안 민주아나 너희들이 제외 힘가 너희들은 인지 로자 총정거 군슈 로소처 세부 천유 힘가 뉴여라 군슈치 자돈여더 로라 니무구바 준딩거 초안농도 세마 뜬니 남무슈치 군슈라 주련바도 히도 이조주던 시대가 투몽거 지몽이는 양 뉴욕의 문신나 산호동화도 산시이블리 제로도 천지 조철수 히토바가 히동제시디가 인질호자가 따라 로마여들라 소차춘춘마르 소주도 긴수콘라조안나 긴고요도 냐벨라 카다이죽바 대군편초바라 조안나 현덴보아 시핀도 여미나 구요순쇼가 시구라 조조안나 뉴욕의 지신도 시초 人这个 뇌바시선 희귀유힌가 인질로수가 샤와신킨유의 용장의 캐장눈조피가 현란현민바 롱지도 인굴 세수도 롱중칸 첸보장비 제와유의 당분자세이시이자는 희득가 인질수수군슈치 로수가다 뉴욕의 충둔이 롱롱수수라 다흉당 인라 뉴스진 무지벽가 로수동힌가 Dana shiku shuzangdo giju gunshu ninja bachangjeridaga. Kongziga rongga shindu mabayo da yinla hidun jomu rongzo hinyongyo hinga. Nushu doya dado yamina dalida gintsin dimbiga hisarji yo hinga. Dachindiridaga sana mazhinga rongla danda jitabhi jangban doba hindo rongga mahinla ditabhiga dadan hin zingu zwana sasu yo hinga. Injiba mazhiga dina dagali rido, pomo, yungu, nyonga losu sola rwa yo himanga. Chika chishu dada senba songpo yomi dala da hinga. Kogika nyoyo la chundini sochado zishin. Dubika chesu tanjila jiji higuba losu donhinga. Tanahiya mumayon duso kogi nyoyo chiwa na hingra lanjwa na rongzong kanjan zido la longsu shueba. Tanghoyo niso mayo daga inji losu na bayo chundu hendo sangyeo shi. Dungu to la denreche inji baga labarado nyoyo ga nindu chiwa do duruji higa da sesan shiba la tongqin jamu ihinga. Tadak toning mogichahago hinga sana kogiko boba na dammajega rongu ga yaji zunlu sibi ungo so siyinba sibuji hiyo hinga. Injiga pamayo daga junido rongiga nyoyo chiwa na nyujo sido nro hinga. Rongyongkan chenbudo nyanka chiwego koyo chwe chonni siba tadak meyo dachariga sana nyoyo baadu. Hindu yungda yi hinga, nyoyo ga mitsi no mihi hyun ni jaje yamu jamu yi hinga. 因此请到有的个牛有记录的动画的牛有啦片图记录没了那个文字性格牛有记录动画那牛有个没这个长龙贴啦那些全部红人转呢文字性格今天把多罗昌主播周末有的过了那个英吉巴格牛有啦罗素成绩东决比过的这些领域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도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디 고데 쳔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ཉིན ཆེན ལེ གོང ཁམ གེ ལོབ ཆེ ལེ ཆེན
1: པེ ཡོན ལོང ཆེ ཉིན ཆེ ལེ གོང ཁམ གེ ལོང ཆེ ལེ ཆེ
2: ཁྱི ཕྱད ཁྱི ཁྱི ང ནི པེ ཅིང ལུང ཚན ཉེན ཚན ལེ གོང ཁང ཁེ ལུང ཚན གྱི སན ད ཆེ ཚེ ལེན ཚན གི གེ གེ ལོ ཟང ཉིམ ཡིན དེ ནི ཚོ མ ལ ཚན ཚ ཧི དེ ལེ ཤི དེ ནི ལོང དེ གོང མ གི ནོ ལ ད ང ཚོ ཚ སན གྱི པ གི དེ ནི ད ལ ད ག གོར ཏི ངི གི ནང དེ དེ ཟོ ནི ད ལ ད ད ཇེ བི གི ཏོ ནི སན ཚན གྱི གོར ལ དེ ནི མ དོ དེ ཅི སན ད ཤི པ དེ ནི ཅི རེ ནི ཏོ ནི དེ སོ ད ཇེ ནི ང ཚོ ཚ ཡི གི ཏོ ཨ ཉི ཡ གི ཡ པ རེ དེ ཡིན དེ ལ ངེ ལ tini chua tini korni masakin do di chi zo ji tin ji chua tambo de kan re se de ta go ngo to no po mo ro lo so to ge ten je ke tini yige ti zo yin na ani la de ge chi yin bi ni ba yo kan me se de ta ta le shi dang ge dang zo ni ba me ba de ngan zo hon de ko man no hie yo shi tin de ta go ngo la so ba de zo la de ge chi yin bi ni ba me na la de ge chi li yen ba ge ten kan no ni ge du s ba de re tin de ta go ndo hie yo re kāngar kō lāsā pā tēsō tē lādā gā tē tsā māyīn pā anī tēng hē kāna yukarī sē tī lā mīng tā mīng gā chākī sē anī yukarī sē tā mīng kōrāna yukarī pē nā ngā tsō kāngu gu ngō tā tē nī jāma tō jū tō tā pō mō jū ngō tā wō shē wī gu wō tā anī rō ngāra wā jū rō tā tē nī kēchā kō tā lō kā tsē yīn jū lō tā tā tēsō tē tsā wī chāni anī mīng lā yukarī pā tē lē jī chā tī yukarī Koranda chiri ming rubo chiri. Ta ming ki chakizin yubba la yang yubba riz. Ming ki chakizin yubba. Pe na nga zo nanaro no tabi lan tsumba, noe se lan nado, nome hen tabi lan note, ming di ki ta chakiz chirpa. Tini chudur mabo se lan nado. Tini kadora tabi ki ta noro to de, chudur da kadora la soba ming te suke chakiz chirpa. Chakiz chirpa. Nde yubba riz. Tini yin nga zo anaro wo tabi lan tsumba, wajilis. Wajilis evi di kali. rwa cho woje chi ti se dilo cho kali khama song gas kali che ti se gibe ten rwa ti ga sa woje li khiba ti ji ming cha khis ji ba da ten yo ni yemba choma la ten de ma zo nyu ba yin na ming cha khis ji bi ge de ni be ji ma zo ma bo ji ni thagre ti yin ti se la ka nor ko la so ba ti so de la de ge che za ma yin ba ming da ming cha khis ji la yang kun ju gre s ta tam bo shi ten ni ba ji che ri se dilo ani ye do cho se le na chi so cho da bo ge da nor do da sa nor so ti zo de Ani ladak chek nona, rog rang rog maris, ladak chek nona, daga madas ya tere. Ta tela ya nga zo kondi xie yore. Yedo cho se lenda, yinno cho se lenda, nchiso cho se lenda, nere mabu yore. Ta deso te, zayi chani, chanaro cho kei cho hi bi ke, oog chitu te to yar yungi kasi la, nandoyen ki chani ta yonzo, cha chang, tamche ki teni yukro wa. Chi tere te ta, ni ko yartong ki chani xie pa yina, ladak chek teni jayi yo su ke, to tante chikwa chi chong xie ni, ta naro to yina, jayi ki jisi, tara ki jisi jare. Tene anaro oyin na, adan tamegi jizi jari. Ani yenpa kanaro go ngo laso pa teso te, ranga ngeng minta teke tene, jinju kaayin na jinju telan tambara shi ne koro yagi pari. Tene tene jatang chani kiye kya pa yin na, ladega jajo jo totang da jikpa chichon chadi yor. Tene yenpa yin za, ta nda bin jina, ani ladega chichi kongsi dago gondus, ladega chichi kongsi dago gondus. Ta wenja koranga, tene ta tengu nipa nendong rabo te chani kiye pa yin na, ani... ten kanya rungwa ki zubar ten ka mati tan dee kuala nga zo tajiri, jijiri. Ten indi la shetan kala nga zo zuksik te so tan ten yung di sil, dee ka ji yedo cho do yeno cho tabi te shetan kala ta ladi ji chegi njusuri yen rabu ji. Yen se ne ten chichi nika kilen rabu ji nza yapa yin na. Ten ne toz ki lo la dea rabu ji yo pare. Ten indi la neso te ladi ki chegi kongsi des. Mecha neso te njukdan rabu te ladi ki chegi njukdan yen ki yen se ne. Ta ten chegi gomba yinkin ji kibayin yobari. Tendri indi le, ta nganzo gaya ta, nika tendri ji kitoni, eni sanu ji tangji, oda tendri ji res. Oda tendri ji res edile ta, gondi, teni, lontseng nonga ta, zhuwa nyingu kor ji ta sahi zhobo di. Ta lontseng dhigo nonga ta, naya tambo tendri di nganzo mingu kor sahi ji tere. Ta gondi ki yore, naya tambo te, za korongo nonga, lada ji zatsik, nonga, eni, minga gana ta jarwa hibi ka ji, teni, ming se ya, Tan dala teni, ini naya tamu tu tak tuanji, tak cinta tuanji yoris. Tenen ini tu tak naya tamu tu mina, oh nanti minggu korang lah, tak ngaco cempat tuun rawuji ke Tony, ini mah ngotih je jadi. Semba chubo de kanyin sa na tangbo te ming ju. Tene nyingba ji chere se dilo ming tsini de kanji jire se. Ming goden rabo de kanji jire se. Tene semba ji chenyin se dilo ta ming shenu kanji jire se. Yeba de chenyin se na ta ming yewa se. Ming la ye na ta yeru yedong rabo de kanji jiyo pa. Ming yewa go de se. Wate yeba se. Nga ba te ta ming da tsiki chepar se. Tene chukba te ming da tsiki nyi la mut se de se. 我听的是千把诸葛托尼啊，你明国的嘛学的？他当部的明个绝，他明是要的，如果呢啊，就跟着进来的明的诸葛国的是要的。他适当看了，俺说明是要的，没干啥一个，给钱钱呢？他给钱这个，再一个之前那部的啊，明家的，他当部的明忙部就是在做呢，你明的是做嘛的节目，你明忙部就念的这话的了的呢，你吃吃啊，俺的吃忙部吃的是怕接人当的，你给钱接罢了是吧？ 啊，过郑州过去了，等于的是了，给钱去就你，再为给出钱了不记得啊？你过明了不就抢了？等于的是适当干了明白呢啊，给钱没事就没事，明白呢给钱没事就没事，等于的是给钱既然存办你了，明白啊，还讲给他给钱没抢的，等于的了明白呀，这点儿个过放松错误啊，没去传播啊，等于要把人呢，啊你得了对比个给钱点呀，得了个他放松错误点的记呢。 啊，你跌倒不给下这个绝佳的短传吧个，吃不下的呀，还讲个吃不进，绝佳的绝战的恰恰吃不进村里呢，第一村就命的就难道的呀，不是说把你给。等你到了命吃这也不是说把人呢，啊，你给下这个绝佳的短传比个吃不下也吃个，啊，你绝佳短传比个女把也吃个，等你到了民生的那个，还讲给吃不进，吃掉是。但我呢，当真正的民生的，直接就想到我的干的这些，是吧？人呢，但你到了。
3: 啊，没得变钱跟这边找一个，买个存下是呀。这个难了，啊，你个卡西布是你送的，干这送的也是呢。这点儿得力工不行，一个女把儿接班呐，你那热顿这边儿热死呀。哦，这点儿得力工不行是呢，他都别了哇。哦，等钱些都得钱都差哇，得穷穷。因为等钱忙不，人家都出错罢了，对呢。等钱忙不，人家都女罢了，对呢。俺那爹说个叫的是呢，俺那如拉巴工不。
2: 俺们俺们没给天干的工人，人他把没给天干的，统统别给天干的啊！如老板他说差一个人是呀，吃的差一个，等车的时候，忙不错罢了。等你他妈的去了就那，俺们俺们没给统统有别个，俺们啊，工不老板哦，等你差个多都是得别的。但单讲的是呢，一个女把儿接班，那你那热顿这边就是呢，但等车能引起啊，民族凝聚总有区别的，给就当。 一个江巴有了哇，一个江巴等于毛主席，你是你一些毛主席，你都是出版，这你把这呢？啊，你名字热腾这边就是，对了，对你，啊，你光不热巴难记记，啊，你就像个等于我那边的，你啊，名字也得打个郑州个热字啊。等于的是了，你个弄了邓氏啊，这个啊，你一个村就是，光不是啊，这个名村就是，邓毛主席你把了，对你光不热巴难记记，一个毛主席出版你把了，对你，啊，你名字个热字啊，别的等于像都在这里。 他真正一把银子啊！你命个绝对，他多多吃了一把银子，那命个绝对他一个是。我真正一点了啊！等你一个当命的人的啊，你过真正这样的不就差点是？哦，一个的命个绝当命的啊，一个的是忙不进的比个人不大。第二点了，他你真正进了第二，哦，你真正进了第二啊！你啊，他们差不多这个，他当就个咋个弄了呀？他干这送药的是呢？一个空的命用的。 命个空的，吃凶的，吃个短了短不了些，哦，一个空的命用的，命个空的吃凶的，吃个短了短不了些，哦，一个空的命用的是的，他一个忙不进，这女的，啊，你第一空的他命是要的凶个嘞，啊，你命忙不进，对吧？对了，对呢，啊，短就吃不点别个吃，这个嘞，哦，你吃这个，哦，给家个鸡巴拉萨巴吃呢，啊，你短什么？得短个嘞是啊，第二点，他当就个咋个亲得了呀？啊，养起这边多几个嘛。 啊，刚才是也没弄过那种嘛，光把人用比较怎样？啊，你进去就不买过那天就我站对比，明天天就吃不了呢，对比吃那天对比，哪个嘴巴也没得？一个空的民用，一个空的吃凶的，吃个对那对比，说是呢啊，他们上班这个工作比个当就个咋的呢？啊，你吃了吃哑巴打不了算了啊！啊，你一个就讲吧，他说的，民主比就咱妈多，他说个对就我咋的呢？对他个要嘛的？对的了，一个就讲吧个对对比，你把没办的啊？啊，你俺说他，别刚进吧就对呢。 哎，他，那这个那也跟那个，哎呀，他们嘛也不跟电动车不急，差点儿。电动车他，民这个呢，他满太阳他一个人是年轻女工，满太阳他一个人工，他电动车把一个什么用啊？
4: 만타야 니다 혈답이냐 혈로 내장 혈대로와 됐고 가쇼지 좀 못된 거 혈쇼지 가쇼도 있고 혈씨비 그 잔다가 혈쇼지 되니 되니 못 된 거 랑의 랑히비 그 잔다가 최당 랑히비 그 랑이지 랑 다니 되게 되니 못 된 거 나사기 니다라는 소반이나 아 드로 니센스 니다 다 되는 게 집에 차게나 아 나서 사마사지다 아 계속이지 카답 나랑 그 나다 치나는 추대비기 냐다. 아니 가로서 현지가 따다. 그래서 처마 능히 얘기 봐이나. 처마도 지르지나다. 만타야다 얘기는 이제. 혀르게 혀르다비인지나 미기 혀다 진주 자스. 랑다비인지나 미기 자다 진주 나르. 니다비인지나 미기 나다 진주 사스. 오나 사제지 카다 나랑 그 나다 치나는 그 냐다. 따게 따라서 바라다 따라서 바. 대소라야. 파티바이나 이즈그 토니 카다 나다 냐다비데서 이게 찍다비지. 차려야 이제 대소 때, 그 미인들, 대소를 치르잖아. 그 미기 때 짓을 진주지. 딱 이 바로 여기 바로. 니들 카세미들 진주 아래. 나세유께서 진주 아요. 천왕이 냐 따버리네 진주 아요. 라다다 따 따버리는 쇠 마인지나, 고친 라다 미기 따 진주 아. 무슨 초바시. 된장이니, 아니, 혈 따버리니나 미기 때 진주 되니니 바라 되니, 샤슈지 되니 오자 된바. 되는 랑 따버리니나 이게 니, 대님 디발테니 아 라뉴게 대님 오자테바 니히바테가 드리게 니지 대님 오자테바 아니 카스야 되게 미기데 지주 니디발데라테니 아 케샤케지 카타 나랑 나히바테라테니 지주 나다 마데 미기 나다 지주 나니라 디발테니 아 라뉴게 대님 오자테바 아니 냐다발은 소마이나 미기 냐다 지주 알 니디발테라테니 아 쳔나게 냐목 냐 대님 오테 라다다 따다발은 소마이나 아니 고제다 미기데 지주 아스 냐데 디발테니 아 아니 소자 딱 대니 모자한 대니 소자 딱 대니 모자한 대니 대대기나 만타야다 대소리 치르나 진주슈게 바 다 공디케 바 대소라 아 여나야 다 안타데 고 이즈라 고 뒤가 바시 딘들아 안타 이즈라 뒤바테 다 케사치지 가슬라 아니 고 뒤가 바리 딘들 다 안타 이즈라 뒤비게 데 케사치지 융 토마 종켄데 아 아니 몰로자 로딘 히레 차데 다 몰로자 로딘 히레 그 고리근 제비게 다이 님코 디바세야 디게 나라 아니 짱바 플라 안타 그 찍바 부죽제라 빵 세니 다 미규 고 짱바 고진 도진 라서 바 간에 메기 미규 짱바 디지 응엔라 아니 플라세 디 닌주 요비가스라 아니 데솔라 치르 인지 민지 치르잖아 안타 도 니스 르고레스 진주 아데 다 이즈라 니스 르고레스 다 데리 예 찍바 부죽제라 빵세나 다 고진 요바 되니 양이 라서 봤더니 이제 대비 대소라 아니 진주 아 토나 다 이주라고 맞는 데 그래요 이주라 파 빵효 이주라 뒤가 바래 뒤그래서니 아니 고순 다 대주 공바데 예야에니 실어 아니 양지 집이 도지게 양 아니 안 소대 리기 진보 안 보고 단 줄이어 리기 진보 안 보고 나야 장바 안 팔라 안 타기 국직 진도 진라 빵세니 다 장바 팔라 팔서 되는 인주로 와 되니 미기 짱발라 되니 니주 여비 가슬라 안타 되니 니주 르고 그리스 다 대리 예 바가 아니 기기 현지 좀 나로 양 예다 내 바더니 고지 노진 라서 바더니 여비가 되니 진주 아토 바더는 게나 다 대소라 진주 아티 이주라 니스 아니 마디난 그리스 이주 트고 마레스니 아니 공거 양지 대 올로자 로데 히르게 다이 니고 디바가는 찍더라 다 코리 가세 보고 거니 아니 만 저반제 야 바더니 다 된대 바인자 아니 이게 그 라는 코런 거 놓나야 띠띠 다다가 버들라 아니 짱바 팔라 안타 아니 좀 들어와다 아니 굳이 진도 나서 봤지 대소라 아니 안타 되고 뽕바 그 아니 이게 그 라는 됐다 찌질고 돈이 다 너희 칸스메 봐 다때 이게 니시 다때 마세 바가다 미기다 진주 닝 토라 아니 아테니 망기존이 다때니 뇌라 닝주저 봐 아니 양주저 봐 아니 미기 때라 다 랑고 랑고 상고 그더니 고진저봐 아니 오라다 야다라다 라다 그더니 도진저봐 다 때만 임박 미기 때라 아니 그게 현재 좀 나로 그더니 양라서 오자봐 너나

이제 아니 이게 짱마 많이 받대라 진주 아 여발 데데데 이게 짱마 말해 오나 카히바 그 민데 그 주차 그 저 강래서는 다 카히비 그 민데 주 초발이 그 이게 니 초도여라 미 카다 진주 아니 초도여 데데 또 주 초발 그 너는 여비 그 아 카다 하다부터서 때 이게 레레와 데데 그 말해 왜냐 돈이 춘년도 뉴비 그 초발 카서야 되고 돈이 뭐 땡겨 민식 이네 배짝이나 믹다브는 쇠바이나 마그고 먹기 미기비 그 잔달라 쇠바이나 너다비이나 코 너주 초바가 놓라 아 되니 미기 마 진주 가 양 거거 쓴 초대로 와 이네 너그 초바는 외비 그 이게 레라와 돼서 그 땡땡 거 말해 마다 가다 어레레 그 땡땡 거 말해 돼서 이게 짱바스 민 지지 그 지스 여자 돼서 년도 쓴 뉘비 그 초바 믹스한 잔데가 되니 뭐 땡겨 나도 제대로 아니 Zula soba ane tomarashibi. The mix ya te jitanyi ngote dandaka tengyur. Oya, tindayi ba yinza, yige taman digu guris. O yige taman digu guris. Tindayi mingi tambo te yige taman dini ziris. Ona yige taman di ba tsanchi ndigiyorga, ndigiyo maris. Ndigiyo maris. Ko niba chikiris na tenju ngote tengyu guris. Yige taman di ba mazi, yige taman dini tenju ngote tengyu guris. O te koki ta mingi shiriz. Ta mingi shiriz chirin ko tenju ngote tengyur wa. 진짜 이게 더만 디바 짠지고 무초바 니바도 대니 모땡기서 기비 진짜 제르잖아 빼나 이게 더만 디바는 사가라스 지체 찍이 놓는 년이 야야 봐이나 사가라 이게 더만 디들이 이게 쓴 디디 이렇게 이제 너 그 이 칸으로 죄도야 요 말해 근데 대야 된 거 말해 되니 와나로 워서기 위다 보면서 비그노로 와나로 워서기 위다 보면서 미기 와리 진주 사리 야 오다 내 말 이게 쓴 디바 이게 더만 디바래 제대 왜자 이게 더만 디바래 제대 왜자 너그 되니 뭐 강요 때 말이야 너그 된 강요 나서 백인 놈 때 말인데 되는 거 미 말이야 되니 빼자기나 좁다 사가다 가야다 자나로 좁 바스기 좁다 그런 소리 많이 나 아 들라 아 미기 간두 어 고치 산두 도진 야단두 진주 반두 양주 산두 딱깔 양 오다 내 바래 이게 둥 디바래 이게 둥 디바 치진 찍은 놈 이게 둥 디바래 제대 왜자 이게 더만 디바 짠 찍게 너그 미 말이야 제대 접세한데 그 백에 그 놈을 대니 뭐 강해 된 거 말이야. 근데 이 봐야 자 이게 대만 디바자니 뭐 줘봐 차지 니 바로 치르잖아. 대니 뭐 된 거 군도. 뭐 대니 뭐 된 거 그래서. 근데 스마 치르잖아. 다 대니 뭐 된 비기 체인 기잖아. 아니 다인 거 그래서. 근데 가서 나가 놈 마주 비기 다진 거 그래서. 나 이게 년주 비기 나 저거 년주 다진 거 그래서. 미세 그때 다. 근데 이게 마보 년든 데니 대니 뭐 된 비기 다든지. 인소 봐야나 다 대라 미세 그래서. 근데 이들 다 나서 공디게바 난게 아 드니 아 코 인지 미지 아 이게 마본디 바다 대주 모든 바다 때 나히 그녀야 집이 자연게 다 오나 나서 딘상나 다 이게 그 이주고 노는 집이 미들이여라 빼차야나 니마셀나 아니 미셀나 된데 그 냐키 그 녀 마다 어 된데 그 치르드네 에 이게 그 이주지드네 되는 가서 아 니마지 미세그러와 다 대답에 이제 치르세들 이주스 집아 미테 아다 미테니 주코 어테니 코 주크톤 이주크톤이 코 쳇바 짜레 마돌 아 이게 그 톤은 디비기 냐크녀 마다 그때 다 민인이 바 마레 진짜 치레서나 민그 고뎅은 놀라 이게 더만이니 테니 모자데 비게 자세요로 때때 이게 주시 다 자마로 다 카그노는 유마히 주비카슬라 다 예니테 미레스 근데 인디로 다 던데고 고아 중에도 소비 톨 땅 안서 빼자게나 머 소차그노는 머히 주비기 민다발은 쳇바이나 달라 미규 마 진주 아 양 어 뜻은 뉘비 자텔라 테니 머히비 자텔라 테니 아니 마히기 덴고위기 센체든지지 덴지 모데다 머히비 그 미데다 덴거 어때 미즈게 마토네 마크 머세니 코 드려야비 이게 때 미 말해 야나 머세야 파타사 그 마히 덴고와 그 공바도 라발아서바 덴게지 센체 코런테 아니 미 말해 아 머히 미 말해 코치르스는 머히비 미데 따사게 다 다일 다사게 예스 아 마히 덴고 이게 생기때 머세야 그 미데 따사게 예스 아 아니 데라 치르스에 들 머히 자도 그 파타야
Ningoma the children, make you big jatty, insecure. Timothy, you get the money in the 10 years and the big jazz at it.

아니 샴센 타야 오지 봉로 지가나다 남도 무쇼뉴로 단조야 허뉴로 샤나 갸르보라야 고지든 고히마 보나 무쇼멘 비탈라다 쇼야 닝고 코르보 알로 자제 고야 알로 피카멜레 고르고 콜멜로 자제 보고야 다멜로 눈타 멜레 고야 티에다 지드메다나 포투 무쇼메

다 포토그 마셔 카데티게 가메니나 게주유바 게나하샤 따주유바 둥메니나 므주 므는 믹셔 똥제리 세나 따롱범보 초통나 따다스송기 다식자디게 둘라 따롱범보 초통 나가 남겨 히케게 응알라 맥라 로마르치오 고란다 르르르 칼라타타 텐테 달라마마 유유 룰라 드나 치오 소다토 융감다 따르 얀로만도 시네 따제디 도톤레 마소 시네 므숑게 근둘라 혼 야 코레 므숑 서비게 푸추게 칸예체게 게샤조 주 도레레키나 나라 조다 책니레키나 나라 조다 손대기나 나라 조다 다 나라 조다 티가 사서 야고도 쳇적리 니 타우랑게 사샤라 파크다 못한가 나무포동이 주주리 주토바 무포기 둥주리 터차다나 개통결버리 맥나 따로 초통 시케체시 비바마디 무말라 내야 조베기 개샤 된다 따베 희나 미가데 니게 개샤서 유저 뇽아 손나 미션 범보 초통결버 서바 야 뿡바 이효 용효기 나라 조다 측성시 비게 런데 봉초통결버 랑아탈라 탄네 손

Maji chao yin nang, ran chao pyo me rei ti, lo ka ji jia zu dan, d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ji, me to dung zha ji yin si xie zui. Ta di yin nang ne, te sa ge hui dung di, man zui do di zong la, ai yu nang ge, ta yu dang, gong hai nang ge, si di, di re ti cha yuwa. Ti yin si gui ya, gyun zhe yang kar rea si su. Ta di ngana cha xia su na, ri zung le ri ki chue du, te sa ge hu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ui nyang a ki jia bo si, xie zui di re ti cha yuwa. Te sa ge hui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ra, ci gang ge chang di la da di zong la, te sa ge hui dung pi wei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제스네 증가요리 대인디 중재년아 그 제부 인스 진짜 지시요리 니네 그사 제부 중티네 나위 지조기 다 지금 지시리 막든기 롬도리 변조기 지시리 지시 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체교수네 제시 전단기 하장기 진보요 대인디 좀 그사 제부 중디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스 디시기 숨네 차샤와 이나 야가게 마가 바랏네 독주에 라마네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줘야 요마 풍송 처부 줘야 요마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주 좀 대사제 그 중디 더동의 풍송 치조 치조서 두고 요래라 반장게 치만 치만도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 그 중기냐 진단 친구 찍지

0: 얘기 친구 또 등적깔 뭐 때마고 비기 희희 때네 동엽제 시폰로 다 차겐 을라 루규 타든다 바 맥라 유예 로만다 바 소모텍 팅다 잡적메 버르체틀리 란데 두두 초통다 무정닝기 하카블라 손에 야 다 크게나 따론 초통라 고추 므르게 카와 심쇼기네 튠르게 깨샤 효구마다 두요오치 비 포구 포죽 마쇼 카데추네 카데 모터기 조데브조 주토 따론 고라 제구마다 포뉴기 남에 달라주 아 달로추게 요라 측선 타선 때들상아 내라라 고미 포노 남에 구비 돈다만 Mishoki Soba Nanji Rida Ta Mando Mishong Dala Sona Sanyi Nimege Ngadro To Hulo Yungo Shibeke Sasha La Nyuro Chana Gyarbo Serba Anzi Ke Tamil Namla Ngoyong Gokor Chuki Shisho Ka Hachinzi Lima Toba Tang Lo Nakso Ngege Ngile Ri Ngibi Ki Poko Sholo Lo Yuhye Yuyang Tang Lo Pongbo Chotong Tang Pochuk Mishong Kade Tang Tang Bande Lengi Lato Ta Ngege Lo La Nyung Asona Shepong Rong Ta Chirgen Zogyu To Tang Lo Pongbo Chotong Tang Pochuk Mishong Kade Nila Kada Kopa Jalo Tang
1: Kong la sen patene rong ki tsere dan chungwa la papi lungro murong sa na pizong ki lici chudo patiri. Lici chubden pati jimi lici na mantai senchiri.

0: 파도 차베 닌가 창다 차이네 전리 행구 지터제 바리 딘클 혀제셔라 차제통 종서워죠 수따라죠 신도 니밍가 시에케제라 롱롱 로컬라 무제베 지친레 딘베 제바 동바라 쳇데다 탐니
1: 세소라 지체 시주는 무체 닝보 르바르 시비 게민이라 데타는 세소가 진탕 원주 시빈가 자이 참이 세소라 지지 당 데타라 도난 시로
0: 니바나 송제는로와 년제가 도체농 진짜 동회 도체 야슈니에 대해 제나 효바 말레 론제 동 니나 휴제 세지에 효바 론제 자젠 동나 도제 들린 제냐 동로와 동 점은인세 동 지진자 닌가 창 동로세 도논 지 구바셰라 자진 텐레 동회 도체 까마 제레 가마랑와라 효 침보 자지미 가세 데레 도나 용런니 장하와예 손바나 휴제사와 흉주 제발에 시도 정하게나 휴배 치제 집에 냐라 휴제 동 고모 치제 집에 냐라 군제 수나 닌강 처전에 행구 집에 누바딘 휴배 치제 급이 지라 휴제 동 고모 치제 급이 지라 군제 수나 닌강 처즈 닐홍어 닌카제 옌 레간 로킹 동 로달란 로킹자 무주문에 제나 도체 제생체와 온기 도체 도도다 라커버에 바라딘 도도티 칠레케베 샹살라지어 중국 카덴도 휴제 치체 다인동 지 파르동 곤제 치체 지지 체가네 치체 동보 체가 바라 곤제 치체 가네 댄 바라 데타라 덴도 예나 말레 홀롱제 마라 녜레 시마토 말레 호텔로나 리바 초문동와 동 도니푸네 로라다 저와수 성현련 대비 덴친 장세비 녜레 세지 냐체노 만타라용 메이도네 까마선체전 디고바톤 데네 야론네 마트서다 까마선체전 디고 데트라 제선제 예네 야론네 루폰 기체체나주
2: 베당 실루소리 용루다 송던제위 니르규탑당
3: 종처 칸다 디송 히지니
2: 地堂冷端农尼林门儿月星期那吧大大姐姐新一班呢康给龙庭姐地堂冷端一笔来进的嘞今南边地堂冷端一笔康给龙庭新就了个时候俺最姐姐吕三年姐地堂冷三颗写进月姐姐俺最冷起来多难写就马吉班农若

0: 지기 아삼사 다 미기 로종 지지 엔 딘데 수이지 아니 딘네 난좀 좀기다 좀보이나다 수진나 대속에 간 좀네 딘데 도용도잖아 베드 거다 비 강만 자리에서 디 야부 시부시도
1: 통점제
0: 어 디 통제 지지 아니 좀좀 베깅에 디제제 잡소르 지지 서구리 말 용신 된 돌이야 안 도세징에 규림 딘데 양게 도스 야마 제제지 아니 니 동 실로라 아니 데리고는 딱 난소 향충 규제 소번 도스 건축 도래
2: Tata 자치 싱킹 남다 냠쉐 나와 피당 내가 지지 주비 휴란 르몽 옴시 가르디

0: ngarang ya so so ge ta mi chi ga jin so ri chi en ti re zin ni su ti ni chi yo mi che le nang ga ti ni yong si ma de ta di me za an ge en ja yang la du ge en xu ji de nang lin ji min ji zom ji yang ni ji gu wa
1: ro ge
0: la an ti ni yin du ta ni dong ju som lo lu ga ti lo zhe ji le ti ni ji be dang sa yun nan ni be gu ji du se de ba xu ji
1: ma di che le dan de ji gu zom ji yang dan de sa zom chi
0: ya ti ni la ji ti ni ji ti ni dan ta ngarang ge chap se ge to la ta dong mo tu ji ti ni ja ye la ni re wa la xu bi an ti du zan ba mi dan yana rimbe ge sa tin ro ju na so so ring ni chu ze ta pa ji en ko thung ge me do wa an tin de yin du zam ang bo nang gu la tin de ge gen tin de bi ti ze ji ji en dan da ti yo chu ji ja xi hui zu xi de dan da gen bu zo zhe xi la gen bu zo zhe xi la ge en gu xi ji en ge gen zhe ro xi su du zi la bi en xu le gen so zi la xiang ni du ce bre en na de ti ji ji dan bre a le mi bu ye ge mi so zu ge de meng xi dang de sang mi de ge do wa en ti yin du zam ang ge na ge de gyun xie rang yong mi do ni su de de ji ti zhong ce bre en ni 장대도자면에 최시제는 로직이 장에 최시 아니게 최에든 다 중마도 대중마소 대간선 다 주기 전에 개나 융제제 아니 디체브레 맹강 뚝슬레제제 아니 개나 디셔 맹세 개나 셔 아니 디네 제진 간 조예게 고가고 말아버레 디도자면 니동 축숨로는 안 당보 본종이 되는 공기 로사 첸조 안 당보 디슈 무스 디디슈 또
1: 니동 축숨로
0: 오 니동 축숨로 나단 디레 로가게 노부시 어 내니 냠돌아 bien dosi da gola zam ji shinang ji
1: de bien ji ro se
0: de o di di ang dam ngan di da di lo se zen zo de
1: bien ni de le bon
0: en di ne si dang tu ma tu ge so ra si tu se ta zu de zu ni so ji be
2: len ji de si de le len ji de si de le nga ne nga ri sa gu ne yong be gu zu dam ne xi ge su na do ji ta re gu zu dam ne nang ge mi na zo bu de nga ra rang ge tu ge da di ma zo nge ri ge xiam ri xi ne pe sa ba
0: 내가 어디게 균엔 나가 소소기 찍네 어디 시마 담게 된데 돌리네 잠자르만 송다 장당데 마 송 어디데 로지지 그 세소시 된데 다 되나 고주 담는 게 잠당디 집당 면에 신 퇴배 소리 제브레 다 이나 담주 통제 자디 다 야가지 샤오빈 소리라
1: 봐
0: 디 베디 퇴요 말이 제가 소리 독스 레브레 다 이네 가르게 다 밀럽 좀 세제 단다데 미 케바 망고 요르 텐졸라 미다 망제 집당 파솔로 모시메 짱게르 봐 근데 직직로 롭종로 세제다 딩응기 나랑 델립트 잠게 잠자당 두버제나다 다 소소소 짓나 하스고도 인균도 침부 시부친자
1: 야게
0: 어 다 이나고 미세긴데 초바 다가 능신 야게 로고도 동안 주 잠제데 다가 능신 고고 토르지 당고 르체나 마소 토르 동고도 잠바니 다들 마뇽고게 칼레딘데 체야데 딘데 용기데 다 이나 소소 직소베 고할라 양팔미 케바든 케왕딘데레 티지제 양고 약도 당딜 부제 토르 당에게 딘데치 엔딘데게 심주 망게요 짓당 셴마담진이 메빈 엔 간소 돌아 참매로 소
1: 장장으로
0: 장장으로 다다 망조기 뇌니 시나 다가랑 제시 망조기 돌아 간소다 샴주는 주어 로다르시 고 세시소 땅 간소디 내리 세고기 종가 뒹 마제베 대오 샹 종소 차장는 간소 로다르시 디데 주어 다 디데 주도 망조기 돌로 치쇼디 디랑 제도 빼나 차지 잡는 망조기 나는 간소 공림기 시주지 데이터 제고나 코 커도기 정신동의 대비 캐치 아니 익제스 캐치 망조로 로그인 다는 게 아니면은 나만 안 쉬고 미샤 봐. 고가선 지 딱딱딱스 미망부지 로용도 잠바 고화세 레마도 소라다 지등지등 직직래 되게 레가르 제 대마도 되게 고예 그 삼는 샤에 나부터 제용. 야가 그 뭐니 그 시주 상부텐데 여바 강신의 대돌미 괴담다 루제 텐데 셰브라. 도스 루용도 셰도 잠바 망족 센나 내리다 하정 간다리 셴다 마다지. 망족 레베나다 오 디디 잠바 고주 담는 디네지는 디네 오타 시주 디네지 여바다 콘조 디네지 Bede ngarang ima mangzo nang deba kangsi, o mangzo tang titu, tinte iyo asamsan de seba nangko, ting kalsi ngonso ta mi drogo raba nganzo zomje tingi isim. Ku karso uru zomje si tinte si kuwar tribi ina, mizan si kuwar tribi ina, en tena ngoyo tang kunyi sungje chechi mi triyong kurba. En mi kangzo ma mewe chi kangsi ili nganzo yora sena yong marwa. En tenzo mi sungje chechi triyong du zamba, eni maang chebo si nyamyong ka tol kengke na nganzo tichi iyo. Ta nganzo rumje ina ma sung lega dila tinte si top yora. En tinte iyo zamba une ta lega dila gashin dewa yang, jinyin caru caru.
3: Betinirasi. Lōn dādā gā rīng, kōng gī rāng nī jā chāp tiong xī bī lān bār xie dā yāng yāng xie jīn yu. Wā nā, chā yung xī gā dī dīng dō chāp tiong xī bār gā ngā lī gāng dā chī sī dām. 다바라 랑니제 이라키 무휴제 잠자디 공인히나 데링 베종룽친 닌틴리콘 캄케룽틴자 나당이 지비 휴람 히비리친낭 디고니 카다시진외비 제지 문튜더 신능여바셔
1: yana tirang ge ta tan da zam je da ma bu ji zam ro wa ndi na lo ge na tirang ge ji zam je me shu ji ma re ge na tirang wa ta di ngu de ya bu da se ya de ji ge na tirang ge yang ji de zam jo re shi ni de zam je de ken de re shi ni
0: di ni dong chu ge lo lo ngan zo tin jin do ji ge na ni zam je ti ji zu zhang yo ga la se ni ji
1: zu zhang yo ga la
0: yo ga la se ni ji
1: ta ta da ngan zo yo ga se ya
0: de o di yo ga di se wa
1: ta pa da de ge la
0: o di
1: de wa
0: di se wa ta min gu kan de ji to ba re se na de 순장되기 딱 육강바디 딘데 강송 타고 내가 돈다스는 딘데 지금 균쇼지 일단 로드 좀 안주디 강바도 고고 잼니데 따치던 또 난고 잼니 요사 따데 민도 소리스다 딘데 그 돈나스니 잠제 스티빈데 고조 담는 신나다 근데 괜찮아 아니 잡혔어 망조게 딱 땡조로 무슨 또 잠아 요 타티 강송 벌써 조장 요라 고 거기 시지기 거기 내가 지금 독스 디제제
1: 난데디 조장 요라 그 시지 거베
0: 어 그 시지 거 다 망조게 나는 거 내가 간대제 요 딘데 거도 저 디제제 디 망조 망부지게 했는데 가장 그 땡조도 가우시 오지게 된 줄 어 다티 좀 저데 나래 그 오늘 전에 다 망조 나는 다 로디게 나는 디가 나는 치탕다 제대지게 디 퇴자 망조 나는
1: 네 쓰는 내가 거야 전에 지 잡점 보세요 디다 잠자디 나로게 미나치 카고이 제자는 디 미나디 시가다 디네 톡으로 가게
0: 어레
1: 근데 칼레 시부 열어서도 아니 게나 게나치 잠자직 톡인데 강에 제시되지 가르다지리도
0: 다디 디디 레샤 단다 게무조 제시라라 차샹스니 미 하장베 민가 신부여비 좀 보래 봐 다 게무조 제시기 잠자게 로트만의 니즈인 바유 군베닌도 세 디 안 당보 디레 당한 게무조 제시 잠자나네 앙예베데 대단 거도
1: 대단 로드 룰린다 침바다 디게 타야 들어 봐
0: 게나게 레바타르치나 하창게탄 비 네부이바 네부이바 강실라 띵베고르타 데돌미 찌네 네부 고고어 군종 용기틀 로그라 군다 만다바 겐간 조 레바 토무치 안 데난게 미나데네 잡고 되자마 딱 게나게 레바 하창게 네부텐데 도용도 좀 참참 오네 깔이 시오카기 그때 이는 난조디 케세 시오치기요 난조 좀자 앙 당부 게나게 군도니도세 차병도 잡아 돈네 미추장스다 다 좀자 찍을 디 림바레 레제지 베군 당부 숨용 디 고마주 찍유 디네 숨용 고마주 찍 돈네 디디 잠바 두르 드네 찍 베디 코르투스 당한 소르만 디나 모츠브리 슈슈르 다는 게 안조 로바디 겐제 무조단 지메 코니 다 찍 조렌 참니레 봐 찍 디나 고메난 구쇼 참니레 봐 디 인도 잠바 딱 강에 키세 잡이 부디니 그 오네 코로 딱 게나게 셰셰 땅고 당실로 타나 베 냐제는 고듬 잡지 무어르디니 오네 땅에 딘데서는 게나 가르 제바 간데 된 거는데 시시 당기는데 대소 상황 알아서 롭종지래야 롭소지래 아삼삼 나부터 결 대도 좀 가르에서가 콘소탄 젠땅 나 땡은 딩제고 망부 송사버
1: 그러게나
0: 안 소소 갈이 강 간데 유미든가 콘소탄 젠가 띠 하고 와 안딘데 인도다 게나게 에네 제바 간데 냄부 딘데 스도인도 좀 부드스 비 아르마데마 다 카체 아르마데마 록치마데 땅 앞에 그 차토스 마르스 딘데이나
1: 아 차고 메스
0: 어 다 차고 메스 비 타르제지 소소 랭가 딘데시 다 랭가는 뭐니 고 잡제기 디돌 만단사 디데
1: 유보라 그러나
0: 다 슈울 고니 다 로그인스 라브라 단단게디 겐즈무조 던징미니 행게 딘데 지교와 마르 게나 가츠 넴부 지군 띵아랑 조 펜토고 다 기니 베고 딘데 유니마치 깍직 바 슈울 고니 츠 공조고 아니 베기 랩톱 지마라 디고 야고 시오 좀버미 지단 니마치 게 두줄 나수 니체기 나수시오 마 다 고치치는 가르소서 로충보 셈바라바 고 디치고와 니마치를 강다 군균도 매바 담주 찍랑 잡대오로 엔디데 인도 어느 수준은 쓰는 묘비에서 딘데 차세지 베딘 지금이로 삼 담주 고 쇼리 주단지 그 잠자지와 딘데 담주 진 권의 슈 가주 시에나 다가랑레디 군 인지민 딜투인 다와지 그 센다니 지클락스 그 센 딘데 베주단 지고 금전 가로 금전은 안 좀이 본정 게 뭐지 센도 지로 온 센도 아니 그래서 되는 직교인자 지도 한베는 아주 보여게 센도군 달 야부 중민도 생명의 주기래만 그 야부 중만 손 생이 수지요 난 딘데 나연도 잠마 딱 개나게 잠자던 딘데 도도 잠마 오늘 깔레 친구 요래 센조 친구 딘데 지 쇼고도 레오 너무 쪼고 그래 봐 재산 깔린 재미 나서 토기대 딸 라파도 소소 인지 민지 케세 제도 중는 강만제 계약도
3: 대양 베 노크제 신칸 카잉제 나리시 절 신앙가 틴쇼 디부 강서 차중 무게 통일당 달롱 나비 투열도 주여 긴스나 도지라 차츠나 장니지 주비 주절랑분디 토 나시 벌섬도 가딘 라라투 치비 lam tuan jia gebi xie ni mang da ji chen yong yue la.

0: Bejo Lungqing Yingqing Liko, Tangi Lungqing Zhe, Sibi Lan Yi Qibi Lianqing, Sibi Lan Yi.
1: Manju Lianqing.
0: Qina Namadu Luchung Chubu Chumu Yueda, Gunkansu, Qinanji, Dada Nyingu Chubi Lianqing Tina, Bejo Lungqing Yingqing Liko, Tangi Lungqing Zhe, Sibi Lan Yi Qibi Lianqing Tiji. 드릉가 시비랑 휴지도 쳐노 시비 초보도 시비 종이 시비 중단지 나슬린 천선 자제 시규 샤라 시지 논더니 로
2: 시비 초보
3: 시비 초보
0: 지난번에도 로천 초보 조모여다 들은 거 시비 초보 희비난 실린 채널라 인지와 그 단요여라 로소 천지 동주여민 거다 저희가 지임 인지 로자 총전 초마 다 군휴 로소 저저더라 군휴 로소 저희만가 들라 먹기지 수초 대탄 걸 로소도 요미나 시초친저 주른 저힌가 다뜨금 메요드 처리드가스나 뇨요들라 마시레가 저거 니로드 히두 히든 조지다시디가 더가 군슌도 히가 힘보라 요야지지디가 힘보이야다 처리드가스나 치솔라 저거 이지도 잠냐 윤자 카덴 셀레니 바지리드가 인지왈라 군쇼 야모나 싱글터바 효안리 로돈 요아나 효안 민조아나 너희들 이제 여행가 너희한테나 인지 로자 총정거 군쇼 로소처 세부 촌 여행가 뉴어라 군쇼치 자돈여더 로라 니무구바 준딩거 촌농도 세마 뜬니 담무 추지 군쇼라 준련바도 히도 이조지도 시대가 트몽거 지몽이는야 뉴욕의 문신나 산호동화도 산시이블에 제로도 천지 조철소 히토바가 히동제시디가 인질호자가 따라 로마여들라 소차춘춘마제 소주도 긴수콘라조안나 긴고여도 냐벨라 카다이죽바 대군편초바라 조안나 현덴보아 시편도 여미나 고요순쇼가 시구라 조조안나 뉴욕의 지신도 시초 전직 네바 시선 희긴요 힌가 인질로수가 샤와 싱킨여드가 용장나 캐장는 조피가 현란 혐인바 롱지도 인굴 세수도 롱중칸 첸보 장비 제와여드 당분저와 세이시 전의 히드가 인질시수 군슈치 로수가다 뉴욕라 충듄니 롱롱수수라 다흉다 인라 뉴스진 미지베가 로수 동힌가 되나 시그 쇼장도 게지 군슈니자 바창제르데가 공즈가 롱가 신뢰 마바여다 인라 히던 좀 롱저 희뇽여 힌가 노쇼도야 더도 야미난 들리다 긴신딘비가 히서치 여힌가 대천리지대가스나 무신과 롱란단다 제답히 장반더바 힌도 롱가 무신라 대답가 따단힌 진구전나 서서여 힌가 인지바 무제가 디나 더글리리도 포모 흉고 뇽가 호수소라 로아유 힘은가 지가 치슈자다 샘바 송보유미달라 다힌가 거기가 뇽유라 충디니 소차도 지신 뉴비가 최소 탄지라 지지히고바 거소 동힌가 탄나히야 무마연 뒤서 거기 뇨여 치와나 힝라는 조아나 롱종 칸잔지도라 롱스쉐바 당후연에서 뭐여드가 인지로소나 바이어촌의 현도 상기여시 등을 토라 등을치 인지바가 라베르도 뇨여가 힌도치아도 누르지 히가다

발라 톤치 점모 이행가 따득 톤은 먹이 차하고 행가스나 고기 거법바나 담마제가 롱규가 야지존을 시비온 것이 시인바 세보제 힘힘가 인지가 파마여득가 준도 로니가 뉴욕치와나 뉴저시던 로힝가 롱종칸 친부도 년카 치위가 코요처 촌니 세바 따득 메여다 차리겠으나 뉴욕 파도 힌도 용다이 힌가 묘요가 미치노 미히훈니 자제 야무자무 힌가 인지 지나여다가 묘요 진론도 동아다 묘요라 펜토 지지 메르리가 응은지 힌가 묘요 진론도나 나 묘요가 미치가 찰롱테라 뇌신 체모 홍리자나 응은지 힌가 지난번에 로정초보 조모여다 골라 나가 인지바가 뇨여라 호수 천지 동주여비고다 제시링힌

다 포통 마셔 카데티 게가메니나 게주유바 게나하샤 따주유바 둥메니나 므주 므는 믹셔 똥제리 세나 따롱범보 초통나 따다스송기 다식자디기 둘라 따롱범보 초통 나가 남겨 히케기 응알라 맥라 로마치오 골란다 르르르 칼라타타 텐테 달랑나나 유유 룰라 드나 치오 소다토 융감다 따르 얀로만도 시네 따제디 도톤레 마소 시네 므숑기 근둘라 혼 야 코레 므숑 서비기 푸추기 칸예체기 게샤조 주 도레레기나 나라조다 책니레기나 나라 조다 손대기나 나라 조다 다 나라 조다 티가 사서 야고도 쳇적리 니 타우랑게 사샤라 파크다 못한가 나무포동이 주주리 주토바 무포기 둥주리 터차다나 개통 열버리 맥나 따로 초통 시케체시 비바마디 무말라 레야 조베기 개샤 된다 따베 히나 미가데 니게 개샤서 유저 뇽아 손나 미션 범보 초통 열버 서바 야 뿡바 이효 용효기 나라 조다 측성시 베게 런다 봉 초통 열버 랑아 탈라 탄네 손

Maji chao yin na rancho pyo me re di loka di kya zo ta t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ji me to tong zha ji yin si xie zi ta di yin nang ne te sa kya ri dung di man zu do di zong la ayu nang ke ta yu ta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chi cha yu di yin si kwe ya gyun zhe yang kar re se su ta de ngana cha xia su na ri zung le ri ki chue tu te sa kya r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ui nyang a ki kya bo si xie zui di re chi cha yu te sa kya ri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ta di zong la te sa kya ri dung pi we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제스니 증거요리 대인디 중재년한테 제보 인스 진짜 지시요리 니네 그사 제보 중티네 나위 지조기다 지금 지시리 막든기 롬도세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제교수니 제시 전단디 가장 그 친구요 대인디 좀 그사 제보 중디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스 이제기 숨내 차이샤와 이나 야가게 마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네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로 크는 다디 피제도 해요 말이야. 풍송 처부도 해요.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도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도 지도서 두고 요래라 반장기에 지만 지만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도 중기야 진단 친구 찍죠.

시기 담나 잡아 라만가라 샤비나 라모파 뭐 키네 우치 파도 뭐 키네 우자 키시 마다 마죠 나 파도 마 동조사 마 내자 바 마 동조사 마 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하디 사네리 뭔가 보기 처음에 트위터에 나나 고비 의견 나케이 키비게 투라 투샤나 추트 갈보 서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 마토 에바타기 잔데 추라 고비

아니 가르즈 현지 그 따다. 그래서 처마 윤희 얘기 봐이나. 처마도 지르잖아. 다 많다야다 얘기 있는데. 혀르게 혀르다 비인지나 미기 혀다 진주 자스. 장다 비인지나 미기 자다 진주 나. 니다 비인지나 미기 나라 진주 사스. 오나 사제지 카다 나랑 그 나다 친한 그 냐다. 따게 따라서 와라다 따라서 와. 대소라야. 파티 바이나 이즈고 토니 카다 나다 냐다 비데서 이게 찍다 비지 차도 열대. 왠자 대소 때 그 미인들 대소리 치르잖아. 그 미기 되게 지스 진주지. 딱 이빠도 여기 봐. 디들 카세 비지 진주 아래. 나세 유케서 진주 아요. 친한 그 냐다 바이나 진주 아요. 라다다 따다 바는 쳔 바인지나 고친 라다 미기 따 진주 아. 무슨 초바. 근데 이니 아니 혀다 바이나 미기다 진주 되는 디발 때니 샤쇼지 되는 모자 때바. 아, 근데 랑다 바이나 이게 니 되는 디발 때니 라뉴기 되는 모자 때바. 니기 바테가 르리기 니지 되는 모자 때바. 아니 카세야 되게 미기다 진주 니 디발 때라 때니 아 깨자게지 카다. 나랑 나 히바 때라 때니 진주 나다. 아 마딘데 미기 나다 진주 나니 디발 때니 아 라뉴기 되는 모자 때바. 아니 냐다 바는 쳔 바이나 미기 냐다 진주 알아 니 디발 때라 때니 아천한게 냐목냐 되는 거 때문에 알아다다 따다바는 소마이지나 아니 고진다 미기다 진주 왔으냐 되발 때니 아 아니 소자 딱어 되는 거 잔된 거 소자 딱 되는 거 잔된 거 어 대대기나 만타다 대소리 지르나 진주 슈크 바 다 고디케 바 대소라 아 여나야 다 안타데 고 이즈라 고 뒤가 봐 띠느라 안타 이즈라 뒤바테 다 계사치지 가슬라 아니 고 뒤가 봐 띠느라 다 안타 이즈라 뒤비크 ते केस सबचे युंग थोमा चोंखें दे आ अनि ओलो जा लोदिन खिरे चादि ता ओलो जा लोदिन खिरे क कोरि गन जेबे के दाई नि को दिबा से आति के नला आ अनि चंगपा फला आंथा गि चिकपा बडुक चेला पंग से ने ओ ता मीग को चंगबा गोजिन दोजिन ला सबा काय मेग मीग चंबा तिजे ngela अनि फला से नि निजु योबी कासला अनि तेसोला चिर इंजि मिंजि चिर जना आंथा तो निस रगो रेस jinju ade ta yizu la ngis ndrugu kuris ta deli yin cikpa putu chen la paan sena ta ngo chen yue pa tini yang yi la so pa tini yadde pe deso la ani jinju a thona ta yizu la ko madena ndrugiris yizu la pa paan kyo yizu la duya pa re dugiris ane ko sung ta deji gomba de yaya ane shi la ane yang chi tribi doje ke yang ane nganso te liki jenbu ambo ta njuli yore liki jenbu ambo ke nana ya changba mpa la anta gi kukchik zindu jina pang sani ta jangpa pala pala sani nginju rwa tini miki jangpa la tini nginju yobi kasila anta tini nisi nrugo gris ta teri yenpa ka ani gigi kyanji rima naro yang yedan yenpa tini ngochen nochen laso pa tini yerbi ka tini jinju ato pa tini ngena ta teso la jinju ati yizu la nisi ani madri nandu gris yizu trigung mara sani ani gong yang jian de wo lo zao lo den xie le ge da yi nian ge di ba ge nong ci de la ta ku le ge ka se bo ge guo ni a ani ma de ban zhe ya ba den zhe ta den zhe ye ba yin zao ani yi ge ge lan le kuan ge nong la ya ti da da ge ba de la a ani jiang ba fa la an ta ni shen zhe wa ta ani gu ji zin duo la sao ba ji de suo la ani an ta de ge ru bong ba ge ani yi ge ge lan le de ta ji zhe ge tu ni ta no yi kan se me ba ta de yi ge ni shi ta de ma zhe ba ge ta mi ge da jin ju ni ge to la 아 아니 아테니 마기존에 다 데니 응에라 닌주 저바 아 아니 양주 저바 아니 미기 때라 다 랑고 랑고 상고 그더니 고진 저바 아 아니 올라다 야다라 달라다 그더니 도진 저바 다 데마인 바기 미기 때라 아니 그 현재 좀 나로 그더니 양라서 저바 너나 아 다 닌주 다 양주 다 고진 다 도진 다 양 라서 봤더니 이게 망보 진디니 아니 미트 바데 다 하장가 망보 다 빼나 나혀지 너바이 늪다벨은 쳔바이나 혀로 너장 늪 너슈지 대주 모짠데 늪지비 그 민득 땡겨 대들다 늪다벨은 쳔바나 니게 나 진주 바 아니 양 아혀지 어 양 협지디지 어디 이게 쓴디니 아니 너슈고 대주 모데 땡겨 되네 얘야 답에나 세르다벨은 쳔바이나 가사 안도 세르 이사리나 고 니게 사 진주 라 니주 가 대라 양 에제바 고 이게 옌디바 되니 물 따버는 소리 많이 나 당가 계정 거리 인거리 힘이 니주 다 미인가 아니 양 협치 진주라 양 이게 옌다 되니 내 답을 세다 걸 힘이 민 이게 옌디 비디 민데 속가 양 라랑 그 다이 그 아니 된데 저래서 그 된데 좀 못해 아니 곧 땡겨 되니 저 내 답을 전이네 이게 예래 그 아니 치킨 찍지 비디 민
다 되면 직접 니 사야나 니 인치 직접 니서 니 인치 디비거든.

0: 미기 아, 근데 지진이 봐 너다 받은 처마니나 닌주 마 미기다 진주 아, 양 나로스. 아, 이게 얘기 잡아. 찬도 와 히비가슬라 미기 와 진주 아. 근데 이게 얘기 잡아. 와 디디슬라 찬도 와 답이 나고 지층 어 섬스. 근데 공천 땅다. 단 내서 답은 처마니나 아니 지층 성 잡이 그 미스. 디디슬라 찬도 와 히지비 잡다가 어 찬도 좀 메지 뭐 잠 땡겨. 내 기억하다 손전 감보 쓰는다. 잦든 칠치 쓰는다. 맹코르 파츠크 쓰는다. 던첸 첸차 쓰는다. 아 미즈 리니 쓰는다. 다테 리파스. 로지 리파스. 단데 타벨은 쓰마이나 데소데다 치친 예레. 어 치친 예젠지. 아 드니 미즈 손전 감보 히비가서 손 치친 지 쩨 치친 지 감 치친 지 보 치친 지로. 아 딘데 치친 예그트비 그 미즈. 드니 잦든 칠치 Mengo Basula Sobata, then take a teaching yet in me. Then again, can he save me on that? Or Liki Jambi Wambo that? Trunha Maman Shenton Jacketta. Then let a benjata, teach a mambo in the car, ne sell we may long save the teaching two. Liki Jambi Wambo da bena, teaching two. Trunha Maman Shenton Jal Kapta bena, teaching jetta. Or the end of that, a daily jada more than a mambo. Or the end of that, there's also my uncle Minchadi. The end of that. Dorna, that dodo in the heated cherries, means and de, that ye get knees and knee inchin, dini, that sitchin chick, yana sitchin knees and yang are two last of a sitchin car on a jenny, that ten you moat and pick a tender jacket, that means a race, tinder, mink, savvy chags on double, jishan over the cherries, editor, ye get jambatis, means in his own you be get a dung, say, get a ye get jambatis, mink, or that jerries, a mink jetta, dear, and the cherries and that.
1: Ming
0: 니바데 체레스나 다 민거 어 고덴라고 되지. 다 민거 고덴티 야용디라 용달 가르지 야레스나 다 이게 드만디니 덴지 모 덴비 그 잣텔라 민세레레세요. 다 가르가르케 이게 드만디니 덴지 모 쩜데비 잣스니 쩜라디 양케요레. 다 쇼탕 가르 쇼탕 그 미나 이게 드만디니 덴지 모 덴비 그 잣. 덴지 민세레레세. 다 데던라와치 아 나손 양게 사자뻬는데 끈가 장생크 간데스오레다 장죽세야 되기노나 Denju won super nibao, sene. Go mean to hear you because Denju won super nibao, say, and then go on the yige, demanding the Denju won't be a dollar, means a lady, say, then you need to need to pass out of the chipper. That dodo yegina, a mean say, I tell, Chachek and the tango do, say, dear. Cheap. You get demanding the Denju won't be dust and look, you get demand you, say, and that mink, to me, chich tambush. Mean a yige chamba, mean, tawan in it, to me. She 이제 돈이 춘년도 뉴비고 초바 카세야 되고 되니 뭐 땡겨. 또 민식. 되니 배짝이나 믹다브는 소 많이나 마그고 먹기 미기비 그 잔달은 소 많이나 너다비 이제 나고 너주 초바가 놓나. 아 되니 미기 마

0: 진주 가 양 거거 선 초대로 와. 이는 너그 초반으로 예비 그 이게 레라 와 돼서 그 된된 거 말해. 마다 가다 어레리 그 된된 거 말해. 돼서 이게 짱 봤어. 민 지지 그 지스. 근데 돼서 년도 쓴 뒤비 그 초바 닉스한 잔 되게 되니 뭐 땡겨. 맞죠? 제대로다. 아니 죽라서 봐. 아니 토버시비. 그 믹스야 되지 되니 뭐 돼. 잔 되게 땡겨. 어야. 근데 이 바연자 아 이게 더만 뒤고 그랬어. 어 이게 더만 뒤고 그랬어. 이는 민 담보대 이게 더만 뒤니스. 원래 이게 더만 뒤바 짠진 지기어가 지기어 말했잖아. 지기어 말했어. 그 니바 지기르잖아. 되니 뭐 땡겨 그랬어. 이게 더만 뒤바 맞아. 이게 더만 뒤니 되니 뭐 땡겨 그랬어. 어때 거기다 민기 실이 다 민기 실이 저는 거 대니 뭐 땡겨 와 진짜 저러잖아 이게 더만 디바 짠지고 못 줘봐 니 봐도 대니 뭐 땡겨서 기비 진짜 저러잖아 빼나 이게 더만 디바를 사가라서 진짜 찍이 놓는 게 아니야 야 봐이나 사가라 이게 더만 디들이 이게 쓴 디디어 이게 이제 너 이 칸으로 죄도야 요 말해 근데 너 대야 땡겨 말해 대니 와 나로 워서기 위다 보나서 비그노로 와 나로 워서기 위다 보나서 미기 와리 진주 사리 야 오다 내 말 이게 쓴 디바를 이게 더만 디바래. 제대 왜자 이게 더만 디바래. 제대 왜자 너그 되니 뭐 가야 때 말이야. 너그 된 가야 나서 백인 올때 말인데. 되는 거 미마로 와. 되니 빼자기나 좁다. 사가다 가야다 자나로 좁 바스기 좁다. 그런 소리 많이 나. 아 들라 아 미지 간두. 어 고친 산두. 도친 야단두. 진주 반두. 양주 산두. 딱깔 양 오단 된 바래. 이게 둥 디바래. 이게 둥 디바 치진 찍은 노래 이게 둥 디바래. 제대 왜자 이게 더만 디바 짠 찍게 너그 미마로 제대로 접세한데 그 백액은 오늘 대니 뭐 강해 된 거 말이야. 근데 이 반에서 이게 대만 디바자니 뭐 좁아 차진 이 바다 쳐서나 대니 뭐된 거군요. 뭐 대니 뭐된 거 그래서. 근데 스마 쳐서나 다 대니 뭐된 비기 체인 게 있잖아. 네 다인 거 그래서. 근데 가서 나가 놓는 마 주비 그 다진 거 그래서. 나시 그 년주 옆에 그 나주 그 년주 다진 거 그래서. 미세들 때도 다. 근데 이게 마보 년든 뒤에 대니 뭐된 비기 다된 듯이. 예수 반에나 다 대라 미세 그래서. 근데 이들 다 나서 공디게 바나이 아 드니 아 코 인지 미지 아 이게 마본디 바다 대니 오된 바다 대 나히 그녀야 집이 자연게 다 오나 나서 딘상라 다 이게 그 이즈고 노는 집이 미들이여라 빼차야나 니마스는다 아니 미스는다 대니 그 냐키 그녀 마다 어 대니 그 처리 전에 이게 그 이즈지 드니 대니 나서 아 니마지 미스 그러와 다 대답에 이제 처리세 들 이즈즈 집아 미데 아다 mi tenyi ji ko tenyi ko zuk toni yizuk toni ko tsue pa tsare ma to le yige ko toni jibi gi nyak nyo ma ta pa ki te ta mi ngini pa mare jinsa chire se na mi ngi ko dengi no la yige tama dini tenyi ngo za tenbi ki da se yorwa te ta yige ki zu shi ta da marwa ta kaga nono nyuma ki jibi ka se la ta yini te mi re es tenze yindi le ta tenze ko kwa ki ngi do so bi to le ta nga zo pe cha gena me so cha gano me ki jibi gi min ta pa len tsue pa yin na tala mi yu ma jin ju a yang nga e tsun tsun di bi ja te la teni me hi bi ja te la teni ani ma hi ji ten ko wi ge sen che ten ji ji ten ju ngo de ta me hi bi mi de ta ten ge wa de mi ze ge ma to le ma ki ge me se ni ko tre ga bi ge ge te mi ma re ya na me se ya pa ta sa ke ma hi ten ko wa ko kon ba da la pa la so ba den ke ji sen che ko ron te ani mi ma re me mi ma re 코치르스는 머히비 미데 따사게 다 다일 따사게 예스 아 마히 땡고 이게 생기때 머세야게 미데 따사게 예스 아 아니 데라 치르스들 머히 잣도가 파타야 디미디르 민고마데 치르스는 머히 주비 잣도 인세게 디미디스는 이게 더만니 데니 모자니 비게 자세야데 아 쫀도부지레 다 데난게 빼잖아 사 추 메 룽세란다 아니 난카세란다 녀마세란다 투차세란다 카퍼세란다 로리 라소바 오 다 대소데 어 마주용비까지 잡여라 어 잡대게 아니 로론소소 따사가 다기게 취대지다 모두 땡겨 어 텐데이 바에 때라 때니 어 때니 에다 민세용디로 어 이게 마보지 냔데 준디니 아니 땡주 모지 땡비게 텐데게 다 잡지라 치치 쓴다니 오 텐데게 다 잡지라 아니 미세겨레서 단도 처리세들다 드링크 혼딩딩은 희지가 난데 아저도 대인 대인들 다 드링크 손된다고 노는 거 저거 저 강히 열잖아다. 나 민규 간지지 봐. 민규도 자유 찬이 해봐이나. 아 아니 이게 레레와. 아 대소대 절잖아다. 민규레스. 아 이게 대 민규레스. 이게 거니 민용 힘수만 아니. 근데 님바도 절에서들었다. 대답에 이게 뭐 뭔 뒤비겠다. 민대진 천이 야나 고대는 간지지 야스나. 아다 이게 Taman dimi tenyu ngô tenbi ka dha. Oda tenri chila ane, ming sa la res, tenyi ming ka tsenyi tela, yinji mingji kor sarsan tsong kipa. Chi yige taman dhiki pa, ni tenyu ngô tenki pa, san ko dha yin kipa. Oya ta tenri ka chir zina, ko cha chin san rabu. Yoba tenri chila ta nga so, ming sa la res ya re. Oda ta chir zina, tering ka, ta kaba ka nandu de, oda tenri chi yi yin. Ta tering ka lonzi ka nandu dan zani nga so, chua ka yi chi, ane, giri chi yin. Ane chua tambo de kanre yi sa pa yin na, Tene, saji yige sunji gono la, saji yige sunji gono la, ta ka ka ka nga la soba ka saji changba desu gono la, ane tenji ngô tenpi ka tene, yige yoka mes, yige yoka mes, yona yobi jinsi chiri, mena mebi jinsi chiri. Tanto na, saji yige changba desu gono la, tenji ngô tenpi yoka mes, pena ka taba, nya taba, desu tenji ngô tenga ma desu, te chiri se dili, ane, chua tambo di, chua tambo di. Tene, chua nimba te chiri se dili, Ning hiba te je, ane je kan re is. Tene samba te chere se gila, ming goden yabi kasa las, ming goden yabi kasa la, ming zi, te, yige taman dini tenju ngô tenbi ka dha se yarwa. Tene te, yige taman dini tenju ngô tenbi ka dha se ya, tene ming tenju ngô ten se yarwa. Tenju ngô ten tong ta kanda chi re is. Kanda chi la tenju ngô ten se la re is. Tenju ngô ten se la re is. Tan dasan te chere se gila, ane, tering kaba je ta, Chijaka nande dan rebika sanyik chua sandi yin. Wata tezo kuala tsomaka sanyik nangro shi. Wata ni chahi dele.
1: Lianchen di zongzhi dan hehe danyen jianzo pincho dan jisu da juyin zhonam tso dayamu.

다다링가 셈바뷰제 고시빌린세 논라 셈바보 도지 체린도 냐마 추존 다로 잔소 아가와 추드 바디 소제제 고시빌레지 다데시오비 제나바 나즐린세 나쇼버 가스시지예 조바나바 당아존 므라나죠 소존도 요비 셈바보 도지 체린가 신주 탄지라 포위레지 희상 보모 시바데 진니도 도지 체린가 르지데 신주 탄지라 포니 리동 사마리 드 용이다 휴먼드 시지 시시숑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도 조 사슈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등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3: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주번아바츠 자시 뉴준체위 뒤산더 자시샤와 강당 강접정 자시리농 따더 녀와야 자시쇼비 문진더니조 자시겐군 거체 자더디 자시더미 샤샤 초더바라 자시시비 로레 샤더동 자시 지구삼든 접으면